0: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숲 이슬 머금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모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속은 끓여 먹고 박아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구하면 될 것이 아닌가.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 뒤 실!

만나세.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다.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속은 어느 도적놈이 다 가져가고 난데없는 조상께를 갖다 놨네요. 흥보 마누라가 여보 영감 우리 한번 열어놔 봅시다. 아 이거 열었다가 좋은 건 나오면 좋지만은 굳은 건 나오면 어떡하나. 아 그래도 한번 열어봅시다. 흥보가 한 귀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또 한 귀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비어 떨어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어디에 떨어비어 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오 돈 1만 9만 양이라.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아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리오. 우리 춤이나 한번 춰봅시다. 나는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아,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춰봅시다. 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개를 들고 논한디

시리라.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앙코르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풍요를 부르다 2025년 5월 5일에 방송되었던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천왕매기 보유자 김숙이 명인편을 보내드립니다.

0: 어린 시절 막대기를 두드리며 마을 풍물패를 졸졸 따라다니던 소년은 그저 꽹과리가 좋아서 본업을 뒤로한 채 상쇄가 됐습니다. 천황매기의 영원한 상쇄 김숙이. 그는 대구시 비산동 일대에서 400년을 이어져 내려온 천황매기의 원형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는데요. 전통의 맥을 이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구시 최초로 사물놀이를 창단해 수많은 후진을 길러내기도 했습니다. 명인들의 진솔한 삶과 치열한 예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천황매기 보유자인 김숙이 명인을 만나보겠습니다.
1: 예, 저는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제4호 천황매기 예능 보유자 김숙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나이만큼 이제 뭐 그냥 옛날 활동처럼 뭐 열심히 뛰지는 못해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연은 이제 들어오면 공연 들어오는 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단원들, 신입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신입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항상 이제 교육시켜서 같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가 꽹과리가 원래 내 특기이기 때문에 꽹과리를 3개월 반을 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전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전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전수관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전수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이래 별로 딴 데 시간 볼 새가 없습니다. 주로 여기에 매여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좀 바쁜 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한 거죠. 뭐 내 몸만 따라준다면 아주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아, 나이를 말라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행정상으로 43년생이니까 2월 27일 생으로 돼 있는데 그 2년이 늦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의 나이로는 85입니다. 밀양시 상동면 매화리 471번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뭐 초등학교 나오고 공부하다가 그래저래 나이가 들어서 군에 갔다 오고 군에서 제대하면서 바로 대구에 정찰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형제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그리고 울어온자 형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들이야 뭐 전형적인 농사 짓던 분이고 그래서 보리 농사 짓고 나락 농사 짓고 그래 사시다가 다 돌아가셨죠. 예. 저희가 나이가 참 그 애매하게 태어나서 그때 보리고기에 그 어려울 때 태어나서 보리 덜 익은 거를 만들어서 먹어본 애도 있고 배도 골고 그래 하다가 고생했던 세상 다 지나고 지금 아주 이제 편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죠. 예. 뭐 어릴 때부터 뭐 나무하고 꼴 베고 뭐 전형적인 일 다 했죠. 농사 일. 좀 어릴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 그 뭐 딴 일 할 거 없어요. 가연제 뭐 언제 책 그 할 새도 없이 가방 방에 던져 놔놓고 나무하러 가야 되고 여름이면 꼴비로 가야 되고 반일

거들어야 되고. 지금은 전부 뭐 기계화가 돼가지고 경기도 있고 뭐 이럴 때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등짐으로 지게 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게를 져서 키가 안 컸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게도 많이 졌고 일 내가 참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대구에 정착하면서 지기라는 걸 모르고 이제 살았죠. 예. 이게 노악하는 이제 그 동기를 내가 처음부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 한 동네가 집성촌이라 가지고 일가분들이 다 한 동네 한 50보가 살았는데 그 마을마다 당시에도 동네마다 풍물이 다 있었어요. 풍물이라면 뭐 징, 장고, 복, 견갈이 이래서 지금 같으면 다 부사지고 쓰다 못할 거를 그걸 동네 재산이라고 그래 모아놓고 이제 있는데 행사 때마다 여름 뭐 보물로나 또 아니면 뭐 무슨 행사 있을 때 그걸 치고 놀았거든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모여서 놀다가 그만두고 그 집에 모아놓는 집이 있어요. 그게 마침 바로 제가 태어난 집 바로 앞집이에요. 담을 하나 주는 앞집인데 이제 행사 있을 때마다 치고 놀죠. 놀다가 이제 거기서 마치든지 뭐 거기서 놀다든지 이러면 이게 듣기 싫어도 안 들으려고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뒷집 바로 뒷담 하나 두고 있으니까 그게 뭐 어릴 때 그거 뭐 듣다 보니까 그게 그만 아, 야 저기 좋구나. 그때마다 깽가림이 쉐보치라는 게 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때리를 가지고 흉내를 내고 그 누가 하라고 한 거 아잖아요. 그 뭐 좀 타고난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하다가 이제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그런들이 이제 자꾸 왔다 갔다 이게 관심을 가지니까 한번 쳐봐라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쳤는데 잘 친다 그래요 다 오래 쳤던 어른들이 그래 좀에는 아직 들컸는 사람이 이제 뭐 그때 내가 14살인가 15살인가 그때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쳐봐라 이랬는데 그 치다 보니까 제법 장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그게 어떻게 막 평생 내가 지금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점점 좀 크고 하니까 행사했을 때 나를 부르는 거예요. 깽가리 치라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치다 보니까 그게 쌍세가 돼가지고 거기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이제 아까도 군에 갔다가 왔는데 그거를 들었던 걸 치던 거를 못 버리고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군에 제대하고 대구에 온 데가 68년도에 왔거든요. 68년도에 와가 69년도에 장가를 갔어요. 29살 때 장가를 갔는데 아들 하나, 딸 둘이 낳았는데 아들은 잘 살고 있어요. 이제 대구에 와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한창 돈 버는 나이에 하다가 보니까 방앗간을 하게 됐어요. 떡방앗간을 하는데 마침 그때가 아마 정월 대보름이 됐을 거예요. 우리 집 앞으로 풍물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막 갑자기 이게 팍 들어오니까 일이고 뭐고 그냥 놔놓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 본 거예요. 가자 이제 그 마당에 있는데 그 산바닥 노는 걸 보고 야 이게 바로 풍물이구나 해서 이걸 내가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하던 것은 순수 누구한테 지도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른들 치던 거 들은 걸로 쳤는데 이게 격이 맞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문단체가 있으니까 전문단체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구경을 했죠. 일하다가.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이제 한참 놀고 이제 그때 새 치던 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상세가 임문구 선생님, 명구 선생님이 이미 새를 치고 북을 이제 김수배 선생 또 그러면 한 세 분이 북을 치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놀았는데 그래 놀고 한바탕 쉴 때 또 내가 새를 치던 사람이니까 새 치는 이제 임문구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솔직히 얘기했죠. 내가 촌에서 조금 쳐봤는데 오늘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내가 감동이 됐어. 이거

0: 전문적으로 좀 배워야 되겠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그때만 해도 전화가 없어요. 한 동네 전화만 한두 대 있을 때고.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물으니까 전화번호라고 적어주는데 연락처 얻었다고 이제 좋다고 와서 이제 일하고 이제 그렇고 그 다음날 전화를 하니까 그런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갔죠. 그러다가 1년이 그때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또 맹 뭐 다니던 길이니까 그 다음에 왔을 때 이제는 내가 안 놓쳐야지 따라 붙였어요. 그래서 주소 어디냐? 그래, 주소 물어가 집 어디 있는데까지 이제 알아놨어요. 이제 알아놓고 그래 와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터미나면 그 인문구 선생님 찾아가서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분들 자체가 가르친다는 건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자신이 치면서도 이 가락이 무슨 가락인지도 모르고 쳤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둘이 앉았죠. 앉아서 한번 쳐보라고 하면 같이 따라 치는데 좀 전에 쳤던 거를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에 한번 더 쳐보자고 하면 그때 어른들은 그 부분뿐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랬어요. 어느 부분에 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방법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막 치는 대로 절약하고 이런 자 가락 기본은 이제 치는 걸 보고 뭐 듣고 순서는 이제 적혀놓고 배워가지고 1년쯤 개인적으로 가서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 이분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걸 내가 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게 여기 문제가 아니고 단체에 들어가야지 제대로 배우겠다 해서 그 단체 구성원이 한 10여 명밖에 안 됐어요. 좀 큰 단체도 아니에요. 10여 명밖에 안 됐는데 이 단체가 비산농이라는 이 단체 이문구 선생님이 이끄는 이 단체가 지신밟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살 뭐 한 그릇 떠놓고 물 떠놓고 쟤를 이제 지신밟기를 하고 나면 이거를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게 모으면 하루 하면은 뭐 얼마 되면 이걸 갖다 놓고 저녁에 그 단원들 이제 얼마씩 갈라가고 이럴 때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사는 김에 다 어렵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 공사장에 그 참을 해주는 장사를 하더라고요.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어른이거든요. 오직 이거 하나만 그것 때문에도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젊을 때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분은 아마 그때 이제 60대 이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 그 단체 있는 줄 아니까 이 단체를 이어달라니까 안 이어주는 거예요.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그래 기다린 게 아마 2년쯤 됐는데 2년쯤 됐을 때 이제 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치는 가락은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체 들어갔어요. 딸 가자마자 그때가 언제 날짜가 언젠고 하면은 1982년도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는 한 70 8, 9년도쯤 됐었는데 그냥 한 2, 3년 흘렀네. 그러니까 82년도에 대구도 이제 경상북도 대구시로 있다가 대구 직할시로 승격이 됐어요. 82년도에. 그럴 때 마침 내가 또 거기에 이제 젊은이가 들어가니까 아 저래 참한 총각이 어디서 나 총각이 아닌데 이 단체 들어왔냐고 그래서 이제 단체 들어가니까 김수배 선생이란 분이 북의 선생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단체를 이끄는 데는 김수배 선생이 이끌어가고 상세 어른은 제대는 문구 선생인 기준이 돼서 이제 이끌어가는 이런 상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1: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천황매기 보유자인 김숙이 명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산농악은 이제 천황매기 자체가 부터 먼저 이 얘기가 돼야 돼요. 이 천황매기는 저 유래에 보면은 400년 전이라고 돼가 있는데, 천황매기라는 곳은 옛날부터 지내로 돼. 이 동민들이 가뭄이

오고 막 질병이 돌고 하면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의료시설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례를 지내게 되는 것이 농민들이 나와서 당집을 짓고 그 당집 안에 저기 보이죠? 저 천왕님인데 당집 안에 그려져 있고 그거를 신앙으로 알고 길 산길로 넘어서 걸음으로 다 걸어갔잖아요. 차도 없고 하니까 가다가 올라가면서 돌을 주스가 가서 던지는 거는 왜 그러는지 물으니까 알고 보니 그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해내로 오다가 이제 계속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하나씩 모았던 게 거기 산이 됐어요. 조산 산이. 그러니까 장님에게 저게 보면은 당나무와 조산과 당집과 이세 가지 짝이 되어 있었는데 조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산이거든요. 치승을 하다 보니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돌을 모으고 있더니 모은 것이 이게 산이 된 거예요. 고목은 원래 이제 큰 고목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삼천왕이 있는데 기천왕, 중천왕, 말천왕인데 그 중천왕 자리에다가 당집을 짓고 그 안에 천왕님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제를 올린 것이 거기 기원이 돼가지고 400년 역사를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 갔는데 그게 이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동네의 안녕을 위하고 그걸 빌다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전혀 굿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천왕매개가 거기서 이제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계속 이제 큰 행사로, 제일 큰 행사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마을 끝이죠. 동민을 위한. 예를 들면 이제 지신 밝기를 하는데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잘 되라고 빌어주는 거잖아요. 빌고 뭐 하는 건데 이거는 한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이니까 우리 동네 질병도 멀리 가고 풍년만 오라 하는 그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자 동제 지금 말하는 건데 동제 그대로예요. 어, 예. 다른 풍물론들은 두레농악이라는 얘기 아마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흥을 돋구고 또쉴때뭐 저것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농악으로 위주로 하고 요 비산호 이 천왕매기는 조금 특징이라면 군사꽃이다. 말하자면 군사적이다. 절도 있게 막 한다든지 박력이 있다든지 그래서 딴데 농악보다 폭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도 농악이 딱 좋은 게 이거면 심장살이 막 쾅쾅 이게 들어가면 지대로 추면 안출 수가 없을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북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렇게 웅장하게 들리는데 또 놀이 과정도 보면은 딴 데는 그냥 뭐 치고 빙빙 뭐 돌고 이뭐 순서만 이렇게 나름대로 뭐 단체마다 다 다르지만 앞사람 가는 대로 따라가고 뭐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막 돌고 뛰고 넘고 저큰 북을 뛰고 넘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딴데 농악팀들은 넘은 걸못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특징이 있습니다. 재 지는 거는 이제 정월 대보름에 재를 지내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재관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걸 정월 금음날 밤 자시 바뀌잖아요. 초하루에 바뀌는데 그 시간에 대를 잡아서 이제 정하는데 그게 이제 대내림. 대가 신이 내리면 막 대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을 받아야지. 신을 모셔야 이제 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라면은 이제 제를 모시는 가락이 있습니다. 그 가락을 구음으로 얘기하면 천왕구, 천왕구, 천왕, 천왕 내리소. 천왕꽃, 천왕꽃, 천왕천왕 내리소. 천왕꽃, 천왕꽃, 천왕천왕 내리소. 이거를 쭉, 이제, 처음에 빠르게 안 하고, 이렇게 천천히 해서 몇번 하다가 또, 그거보다 좀더 빨리 하다가, 대가 내릴 때까지 이제 그걸 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 내리시면, 이제, 이거 엎드리고, 이제, 업하고 있으면, 이제 축관이 축을 읽어요. 축을 읽고 난 다음에, 술 치고 재 올리면, 김가리가 이제 지신 밝기를 앞소리 매기는 거예요. 앞소리라는 거는 사슬이죠. 지금 얘기하면 앞소리 매긴다. 천왕매기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건 천왕매기라는 게 무슨 뜻인지 처음부터 잘 몰라요. 그래서 천왕매기라는 거는 천왕에 대한 제를 지내는데 앞소리 매긴다. 그러니 말하자면 옛날 말 우리 경상도 말로 뭐 매긴다. 앞소리 매긴다. 그게거든요. 그래서 천왕매기예요. 근데 그거를 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예, 이거 뭐 천안꽃 천안꽃.

전황전황 내리소, 전황고, 전황고, 전황전황 내리소,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칠려면 맹 똑같습니다. 새로 치면은 뭐 전황고, 전황고, 전황고, 전황고. 이게 이제 아까 전황고, 전황고, 전황전황 내리소. 그 다음에 그냥 전황이 대가 내리면 이제 재관을 모셔오거든요. 그래 모셔가 이제 모시면 이제 재를 올리게 되는 거죠. 네. 계속 재를 지내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 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제 때 뭐 이 악기도 빼앗기고 하지 마라 가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없어지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였었는데도 이 천황맥이는 6.25 전까지만 계속 해내려 왔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럴 것이 아니라 이거 농악을 하나 만들자 이래가 모아가지고 비싼 농악 이름 지은 것이 1953년도 10월 20일이에요. 비산이 날매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날비자, 매산자, 비산. 그래서 비산. 그래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배우다가 대구시가 직할시로 되면서 그러면 대구시에서 직할시의 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면 전국민속예술축전으로 변했는데 당시에는 민속예술경연대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마다 한 대표선을 내세워서 그 경연을 치르는데 그게 마침 가게가 됐어요. 제일 처음에 비산농악으로 갈라 했는데 못 가고 인원이 안 되니까 단원이 갈라 가면 한 4, 50명 돼야 되는데 그 단원이 1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북으로 가자. 적은 인원으로 가자. 북으로 하면은 적은 인원이라도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12명을 북을 쳤어요. 그중에 나도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대회를 가는데 내일 모레 이제 다들 여름에 그 실리가 연습을 하는데 이제 이 옛날 어른들은 몰라요. 이거 하긴 해도. 난 뭐 발전적인 거는 내 생각도 못하고 뭐 자기 항하는 거니까 이래 했지. 뭐 나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조금 젊었으니까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지냈으니 그런데 누가 시키가 니 그래 해라 이래 해줄 사람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한데 내가 어떻게 기특하게도 나 지금 생각하면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날짜가 다 돼가는데 그냥 이제 뭐 꼭 맨날 치는부고 왔다 갔다 입을 그때만 해도 전국대회를 안 가본 상태잖아요. 야 이래가지고는 이건 전국대회 간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작품 자체를 내가 만들었어요. 아직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어른들이 하는데 이제 잘한다고 하니까 나도 뭐 흥도 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뭐 그 작품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전국대회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래 치려보면 날매북춤에 기본적인 가락이 있어요. 그 김수배 선생이 그때 당시에 칠 때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칠 때는 막 멋진 게 나오는데 가락이 나오는데 아까 쳐보는 것처럼 못 쳐도 다 그래요 그때 어른들이 그분도 마찬가지로 북을 막 흥겹게 치는데 야 그게 멋지다 내가 볼 때는 젊은 데도 야 그 멋진데 저거를 어떻게 만해야 돼 그 앞에 그거 한번 더 쳐보면서 그만 멋지는 몰라요 딴 걸 쳐요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해졌어요. 그럼 요거 두 번, 요거 두 번, 요거 두 번, 두 번씩을 우선 딱 정해가지고 그대로만 칩시다.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북만 딱 내서 12명을 만들어, 북이 12명을 졌어요. 악사하고 해서 15명을, 총 15명 해가 전국대회를 갔거든요. 원래는 인원만 되면 비산농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날매북촌으로 갔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북을 쳐서 갔는데 그 다행히 이제 큰 상을 받아왔어.

그때 이제 전국대회 갔다 와가지고 문화재를 만들면서 남해 북첨으로 가도 이걸 비싼 농업으로 문화재를 만들자라고 신청을. 그것도 단원들은 저는 어른들은 전혀 모르는 문화재가 뭔지 무엇이 좋은 게인지 나쁜 게인지 해야 되는 게인지 안 해야 되는 게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이상하게 상을 받아왔으니까 이거 문화재를 만들어주세요. 시에다가 그때는 내가 총무를 맡다 보니까 젊으니까 총무 안 맡을 수가 없잖아요. 대구시 문화재를 만들어달라 이래가지고 막 그때는 전부 타자 할 때인데 그리고 손을 전부 다 자료를 다 써서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문화재를 만들어줍시오. 비싼 농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비싼 농업은 안 됩니다. 비싼 농업 이름으로 하려면 상세 입문구를 해야 된다. 김수배 선생은 부기 전공이기 때문에 세를 못 치면 안 된다. 부산 농업 이름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다면 뭐 그러면 북을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84년도에 김수배 선생을 보유자로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전국 그 아까 경연대회에 계속 천왕매이로 갔다가 비산농학으로 갔다가 계속 내가 연속 계속 그때는 농학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88년도에 천왕매이로 갔는데 그때는 인문구 선생님은 암으로 투병 중이었었거든요. 활동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세로 가는데 그때부터 상시가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상을 받아오니까 이구동성으로 뭐 김숙이가 새파란 땅이 50도 안 됐는데 문화재 준다니까 뭐 너무 아무도 그 이의 달 사람도 없고 당연히 그 사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60, 70 아니면은 암만 잘해도 안 되는 시대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화재위원들이 나를 인정을 했는 것이 왜냐면 이 작품을 천왕맥이라는 이 작품을 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면 김숙이 이 사람 아니면은 이 작품은 안 된다. 그게 확인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보유자를 해줘야 된다. 그래가 저를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예롭게도 나도 사실 50도 안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보유자를 받았거든요. 49살이지,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최연소로 받는다고 이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989년도 6월 15일부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천왕맥이 작품을 아깝다. 이거를 문화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보유자는 김숙이밖에 없다. 실제로 딴 사람도 할 사람이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예롭게 일찍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내가 그걸 느끼고 있는 게 내가 스스로 하는 얘기가 그냥 이거 좋다. 이거 좋은 거니까 내가 해야지.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문화재라는 걸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깨를 무겁게 생각해야 돼.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 이 단원도 4, 50명 되는 거를 내가 이거를 관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에피소드가 엄청 많은데 지금 그 얘기는 다 모았는데 처음에 내가 이거를 좋아해가지고 오긴 왔는데 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젊은이들, 내하고 같이 해, 또래들이 없는 거예요. 딱, 거기 이제, 그때 들면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전부 연세 많으면 옛날로 했는데, 요 분들 돌아가시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될 판에 내가 들어가다 보면 좀 그래 된 거죠. 이상하게 그래 됐더라고. 그래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야 되겠다. 이거를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서울의 김덕수회가 1978년도 아마 그분들이 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 알고 있는데 네 분이 나서가지고 무대에서 이제 했는 게 그게 딱 10년 정도 갈 때예요. 한 10년 정도 가니까 이제 조금 사회에서 좀 길을 조금 기울일 때가 왔어요. 그럴 때 내가 마침 이제 내가 이제 비산호학을 좀 저걸 해야 되겠다 싶어요. 막 못던 데가 바로 이제 그때예요. 87년도 창단을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 그래 맞춰올라 그런 게 아니고 그래가 아 이거 나도 꽹가리께나 친다 하는 놈이 뭐 사물을 좀 젊은 사람들 하는데 나도 뭐 한번 해봐야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나 같은 또래라는데, 이제 밑에 애들이, 내보다 젊은 애들이,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을 차출을 해가 내가 모아가지고, 사비로 들여가지고, 마누라 코 묻은 뭐 하나는 좀 빌리달라.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네 명을 모아가지고, 서울 국립국악원에 가가지고, 제대로 배우자. 그래가 그 국립공원 가가지고 2주 동안 서울에 방 얻어가지고 한 방에 자면서 전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농악 안에서 가락이 전부 다 이제 여기 말하자면 편집을 해서 좋은 가락만 뽑아서 만드는 게 사물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농악하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지금은 워낙 이제 대중화가 돼가지고 다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전혀 아무도 모를 따리. 그러니까 나도 내 끄기 바쁜데 특히나 꽹가리가 또 저긴 리던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옆 사람까지 다 가르쳐야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 다 사물을 그 기간은 2주 정도 정해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 이제 해가지고 내려왔다 내려와가 연습을 하려니까 연습 장소가 없잖아요. 당시만 해도 이 마당놀이가 건물 안에서 소리 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 특수패들이 처음이니까 이 공간에서 상상도 못했어요. 2주 동안 해왔는데 이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습득을 해야 되는데 저 너무 산소에 가가지고 하다가 또 너무 제실에 가서 하다가 이 가만 돌아다가면 연습을 해가 하다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전상 뭐 공간 하나 해야 되겠다 했는 것이 바로 우리 내 장사하는 떡방간 뒤에 그리고 마침 새 건물 하나 짓는데 지하가 한 40평 되는 지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직 공사하는 중이니 말로는 정해요. 이제 그것도 이제 마누라한테 그 또 너희들 뭐 돈이 있습니까? 빌리가 또 이제 얻었다. 그래 얻어놓거나 이제 뭐 그 뭐 시설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뭐 일어나놓고 뭐 연습을 거기서 이제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 연습할 장소가 생겼잖아요. 그 이웃이 그 시끄러운데 이웃이 사는 데 내가 하도 오래 살아나니까 거기 한 20년 내 지하에 살았어요. 20년을. 그래가 단을 모으기 위해서 단장인 김수배 선생이나 그 임무 선생이나 이런 걸 뭐 이 타치할 여지도 없고 근데 이분들이 잘 알아주면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내가 사물놀이 해가 온다니까 전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어른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내 말고는 내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때는 그 나는 내 생각에는 사물놀이도 하고 다 하면서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제자들이 나와야 되잖아. 발전이 모든 게 그런데 이 어른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남은 알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왜 어른들 하는 대로만 하지 농악이나 치고 있지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고 막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 장래를 생각 안 하니까 이분들은. 지금은 이제 국악과가 생기니까 뭐 전공도 하고 하니까 이 애가 출산 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학교도 이제 국악과가 생기고 이제 그럴 때인데 이 농악 행사만 하려고 하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 일을 하고는 아들이 와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 이거 안 됐듯이. 그러니까 그 아까 내가 했던 그 공간을 얻어가지고 자, 여 올 사람 오라. 그 다 대신에 나는 뭐 아유 내가 돈을 빌렸지만 나는 돈은 일체 받지 않겠다. 지금도 그래요. 내 아들이 다 넌다한테 돈 10원도 안 받습니다. 내가 가면 이거 잘한 것다마는 지금 내 손 안 걷진 아들이 대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체 우리 단원들을 도는 데는 10원짜리 안 받고 그래서 이제 단원들을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우회하다가 보니까 주부들이 막 엄청 모여와서 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것도 내야 되고 하니까 주부들한테는 조그마한 돈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것도 뭐 사람들 많이 오니까 뭐 돈이 그래가 이제 돌아가기는 하는데 세도 주고 뭐 하는데 그때 내가 돈을 알았더라면 돈을 좀 모았을 수도 있었어요. 사람이 나는 워낙 많이 오니까 하루에 12시간은 근무했다 하면 안 믿어질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예요. 그럼 밤 10시에 마치고 나오면 이제 사물놀이 애들 이제 밤새도록 또 데리는 거예요. 밤에 안 자고 밤에 또 데리는 거예요. 공간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단원들을 모으기 위한 목적인데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놈은 그 나중에 부자 되겠다. 막 대부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밉상을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밉상을. 그 중에다가 뭐든지 옆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뽐보질 하면은 그게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되듯이 이 김수배 선생님은 숙덕이에요.

그래서 내가 밑에 아들 보라는 뜻으로 어른들 모신 대로 내가 모셨거든요. 그래 모시다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내한테 남기는 말씀이 내가 농악을 하면서 니를 만나가 내가 잘 보내고 간다 울면서 이 감동이 돼요. 내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챙겨드렸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어디 가도 내가 다 앞세워드리고 누가 뭘 하면 내가 앞서서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래 이제 참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만 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감동이 돼가 지금 이런데 그래서 이제 참 오시던 분인데 요새 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니까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건데 또 세월이 또 그래 가는 거니까 뭐 그거를 한탄하는 건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 괜히 내가 뭐가 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그래 잘 모셔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수배 선생을 만들어 나는 뭐 그 아직 젊으니까 상상도 안 하고 김수배 선생님을 싸워서 문화재를 만들어 줬는데 당연히 김수희가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이제 차량회의가 너고 생각도 안 했는데 시정을 받아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체가 한 단체가 문화재가 두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관여를 내가 다 하지만 이제 나도 이제 전부 다 젊은이들을 모으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 도는 중에 지금 이제 하고 지금 김수배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두 번째 받는 게 내 제자입니다. 내 제자가 그 자리를 받아서 지도 뭐 영광스럽게 개인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바다가 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 건데 그분은 뭐 어쨌든 간에 복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원래 깽가리가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알잖아요. 그는 어느 단체든지 깽가리 우두머리인데 정해진 복이 있어요. 사람마다. 인문구 선생이 저거를 받아야 되는데 내 전국대회가 가가지고 이거 연주하는 게 그때 방영이 되는데 암투병으로 눕어서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 갔다 와가 내가 인사를 드렸거든요. 인사를 드리니까 그래 수고했다 하면서 그래 그 가다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문화재를 받아가지고 다음은 얼마라도 하다가 내한테 넘겨줬으면 나는 더 좋을 건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면 내 제자가 지금 이 날북 좀 하고 있다마는 저런 식으로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하다가 내가 받았으면 참 좋았을 걸 참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래 이제 나름대로 내가 참 어깨는 무겁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사물놀이를 만든 것이 87년도 3월 18일 날짜까지도 안 잊어버려 했는데 그 이후로 사물놀이가 완전 대구뿐만 아니고 이제 그 전국으로 이제 퍼졌는데 내가 또 국악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국악협회 행사가 1년에 국악경연대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 경연대회를 내가 유치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만들어서 그 인기가 엄청했습니다. 딴 시에보다도. 대구는 어떻게 하길래 사물놀이 경연대가 이렇게 많이 잘 되느냐. 그래,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사물놀이가 이제 뭐 생명을 다했는지 이제 지금 일을 지금 하는 사정이라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 사물놀이 때문에 농악이 그나마 이만큼 발전이 됐다는 것을 내가 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대구에 이제 문화재로 지정받은 단체가 날매북춤을 포함해서 천황매기, 날매북춤, 욱수농악, 고산농악 네 개가 대구시 무형유산으로 받은 게 네 개예요. 그 요 네 개 단체,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신임하는 단체 하나, 문화재 아닌 단체 끼워서 요 다섯 개 단체를 대구 풍물연합회로 구성이 돼가지고 풍물연합회 회장을 내가 현재 또 맡고 있고 이래서 풍물연합회 행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농악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남은 뭐 생각하든 말든 농악에 대해서는 내가 내 할 바는 다 좀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내가 보상받게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사물놀이가 생기면서 그나마 이제 이게 이제 보편화가 사실은 됐는데

0: 농악에 죽어갔거든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앉아 큰 재물로 생각하고 사물을 징장고 북 뭐 꽹가리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있다 했는데 동네 지금 농사 지을 사람도 젊은 사람이 없고 전부 남한 사람들만 쳐져 있잖아요. 그와 동시에 이 농악 자체가 도시로 다 몰려버렸어요. 촌에서 와가지고 도시에서 배워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바뀌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이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천황매기 보존에 김수기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따지자면 뭐 이거 폭물 잡은 지는 지금 70년 차 갑니다 지금. 14살 때 잡았으니까 지금 85살 아닙니까? 내가 여기 40대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40대에 여기 이제 뭐 그 뭐 집을 무시해 버리고 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한창 40대 돈을 버리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한창 일을 해야 될 사이인데 이걸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뭐 집을 나누면 모른다 이놈한테 완전 이건 아니고 아침에 힘든 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힘든 일을 해놓고 나면 여기 오는 거예요. 이쪽에 매이는 거예요. 그 생활을 책임져 주니까 마누라한테 엄청 고맙게 생각하죠. 젊을 때 그때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만 내가 좋으니까 아침에 일만 싹 하고 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자세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고 생각하면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게 했구나. 하는데 그나마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그냥 나가는 것도 그런데 돈 빌리네.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내가 미천이 여기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애들 뭐 아까 다 지나갔다 가지만 걔들 심지어 내가 밥을 먹여가면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가 좀 커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지금 선생이 되고 같이 늙어가요. 지금 내가 지금 저것들 60 다 넘었으니까 그때 그 애들이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그런 거 그 사람들 보면은 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았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자부심도 갖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뭐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저 이거요 흔히들 우리들 세계에서 얘기하는 게 제자 100명 키워가지고 그 중에 한두 명 나오면 잘한다 그거거든요. 배울 때는 좋다고 배우는데 나가보면 네 언제 봤노? 네가 지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애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세월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게 자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나마 옳은 제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든든합니다 마음이. 자 내가 이제 미국 그들이 노는 것도 할 게고 뭐 편안하게 살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내가 이제 그 아까 아니 같지만 그 농학연합회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단체들은 뭐 뭐를 만들어가 이어보고 아까 내가 날무북침 만들듯이 만들어가 이어보고 뭐 판꽃들 요래모도 해보고 조래도 해보고 잘하려고 하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된 탐이 있죠. 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내려오던 그 작품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지정을 했거든요. 제발 딴 거 잘하는 거는 좋은데 문화재 지정된 거는 요 틀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끌고 가라. 그게 우리의 임무다. 내가 아까 어깨 무겁다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내 기분대로 돈을 뭐 너무 편하죠. 그런데 그래 하지 말고 옛날 400년 전에 했던 그대로 지정받은 대로 그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기회 있으면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하고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서로 이래 같이 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런 부탁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줄지 안 뭐 줄지는 모르죠. 내가요 젊을 때 사물놀이 한창 인기 좋을 때 주변에 나라에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국기선양도 내가 엄청 했습니다. 가가지고 상장도 받아오는 것도 많고 최고 대접 받고 하네.

많이 다녔어요.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그 먼 데까지 공연 갔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나는 막 이거를 진짜 발전 좀 시켜서 우리가 내 아까 얘기했지만 해외 공연 가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음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가서 일본 음악, 서양 가서 서양 음악 아무리 잘하면 모르면 하다만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들 능가할 수 없잖아요. 그 딴 데 사람이 와서 우리 음악 하라고 하면 우리만큼 할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인데 내가 국악협회 회장하면서 예성 부회장 맡고 같이 하면서 대외 공연을 내 개인적으로 말고도 그래 많이 갔거든요. 뭐 중국하고 뭐 상하이 뭐 이렇게 전세 이래 그 자매기름 매제가 숙회원 공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가서 해보면 내놓을 거는 우리 음악밖에 없어요. 그중에도 이거 최고입니다. 이걸 이거 최고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난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이게 이거 치고 나면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흥을 같이 낼 수 있는 또 리듬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해외 공연으로서는 우리 농악이 진짜 묵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놀이는 더더군다나 적은 인원으로서 사람 많이 모으고 제대로 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후회 없이 살았다. 아까 우리 김수배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나도 막 그런 생각합니다. 뭐 왜든 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분들 때문에 회원들 때문에 내가 뭐 후회 안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해서 그래 삽니다. 그 너한테 있고 뭐 딴 거 없고 나는 이제 4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막중한 이물을 내한테 왔으니까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한테는 운명이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저희껏 올립니다. 동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구청에서도 뭐 서구청장 나오지, 의장 나오지, 국회의원 나오지 해서 행사답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98년도 이 건물이 입주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대구에 뭐 8개 구청인가 9개 구청인가에 돼 있는데 그 구청 중에 가장 또 먼저 한다고 서구에서 그래도 이거를 지었어요. 지금 이 공간을 쓰고 있는 것도 한 사람의 이 힘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천황명이를 그리 좋아하는 서구의 그 공무원이 있었어요. 천황명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제일 먼저 지으면서 천황명이나 남해북주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단체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공간을 그분이 이거를 설계 단계부터 그래서 이거 전수관 전분으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좋은 공간을 쓰잖아요. 이거 보다시피 이런 환경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그음에도 내가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서구에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서구에 이제 남해북촌과 천황명이가 문화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민요도 문화재로 돼가지고 세계 문화재가 서구에 소속되어 있어요. 천황명이는 또 특이한 게 딴 농악은 그냥 농악 그 자체만 판꽃 말하는 뭐 놀이 자체만 막 쿵덕거리고 재미나게 치고 뭐 뛰고 넘고 뭐다 하는데 그것만 하는데 천황명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재를 올리고 정신 들여서 재를 올리고 나고 나면 뒤풀이라고 있어요. 뒤풀이 재를 올리고 나면 뒤풀이를 하는데 그때 이제 농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게 뭔가 뭐 내가 지금 나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악만 난다. 내가 이걸 자꾸 뛰어야 되는데 못 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역할이 있으면 돼, 내 역할이. 사슬을 해야 되잖아요. 시신발길을 해야 되잖아요. 이 내 임무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 재 올리는 데는 내가 다 재를 하고 뒤에 판국선 젊은이들이 뛰고 그게 하나 탁 내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자부심 갖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입마저 제대로 못 놀리고 다리 못 놀리고 안 그러면 못 그러면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딴 그 일반 농악단체보다는 이게 좀 특이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지어도 농악은 문화재들이 많고 유산이 많은데

천황맥이, 요거는 제 지내는 천황맥이, 동민을 위한 천황맥이 일을 하면서 하는 게 문화재 된 게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정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람 인정받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후회 없이 살았다. 내 혼자 답을 그렇게 합니다. 예.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딴데 농악까지는 내가 적어할 수 없고 대구의 농악은 대구 직할시로부터 광역시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농악에 아는 사람은 제대로 뿌리를 알고 제대로 가락을 저 가락은 어떻고 저는 어떻고 아는 사람이 내 하나밖에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내가 또 현재 그냥 일반 단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날매 북측 내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열면 대구에 그때 몇 년인가 모르겠다. 몇 해인가 모르겠다. 그 전국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현재 하잖아요. 그 체육대회 마스 게임을 시민운동장에서 했는데 그 누림마당에서 550명을 북으로 마스 게임을 했어요. 북을 550명 가면 이게 막 한꺼번에 치니까 이게 막 전 이 막 동네가 벙벙하게 북 소리가 엄청나요. 그 이제 꽹가리 요 하나 들고 그 북 550명이 그 소리에 묻혀가지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하다가 보니 안 돼가지고 작품은 다 짜놨는데 그래가 이거를 일반 이제 그 농악할 때 치는 꽹가리인데 이거보다 큰 게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어떤 사람이 치는 거 아마 법사들 무당들 치는 게 그걸 가지고 해봐라 그래. 그래 그걸 가지고 결국 했거든요. 그 550명 중에 꽹가리 내 혼자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혼자 그분들을 한 동작으로 움직이게 쳤단 말이에요. 지내고 보니까 그게 진짜 굉장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와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했는데 그게 대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 하나 소리에 다 움직이는데 550명이 움직이는데 그 상상해 보세요. 그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꽹가리 참 어디 가서 뭐 특별히 지금 한 것도 없이 여기 들어와서 배워가지고 그만큼 했다 하는 거는 내 나름대로 위안하면서 그렇게 뭐 재미나게 살았다. 뭐 그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비산농악의 원래 뿌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농악은 원래가 새가 중심에서 대가 이어지고 행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상세는 최봉수씨라고 나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분이 해오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인문구 선생이 했는데 연세가 드니까 내가 고찰래.

들어가서 3대로 지금 돼가 있거든요. 그럼 3대로 돼 있는데 4대 상세는 아마 지금 앞으로 이어질 이제 이나경 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아까 딴 문제한 거는 요 농악에 대한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가게끔 내가 나중에 없어지면 죽은 자는 뭐 뒤에 뭐 우짜하든지 지금 모르는데 갈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이거 했다라고 후배들한테 딱 내가 한번 남기고 싶은 거는 대구의 농악만은 요렇게 이렇게 흘러가서 현재 요렇게 되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라는 거를 알리고 싶은 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400년을 이어온 천황매기의 원형을 보존해 오늘에 잇고 있는 대구 비산농악의 영원한 상쇄 김숙이 명인 편이었습니다.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앙코르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지금까지 지난 2025년 5월 5일에 방송되었던 김숙이 명인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나흘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하늘 구름 머물다를 보내드립니다.

8월의

부엉이 소리를 들어보았으니 이번에는 꾀꼬리 소리로 넘어가드래요. 허리 쪽 허리요. 아짜장 메보. 허리 쪽 허리요. 아짜장 메보. 내 곁에 누가 있나? 내 곁에 누가 있나? 요리 와라 요리 와라 요리 와라 요리 와라. 허리 쪽 허리요. 아짜장 메보.

당당당당당당쿵. 어떻게 해 주신지 모르겠고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하늘 구름 머물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2026 국악방송 한가위 특별기획 달림 제 소원은요.
1: 저는 잠실 살고 있는 심연아고요. 본가는 충남 서산인데 서울 올라온 지 지금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면 20명이 넘어요. 그래서 아마 그 20명 같이 모여서 송편도 빚고 맛있는 걸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올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어요.
2: 저는 서희준이에요. 추석에 할머니 댁 가고 싶어요.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생선이랑 밥이랑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셔요. 달림, 생일이랑 크리스마스 빨리 오면 좋겠어요.
0: 달림이 들어준 우리의 소원. 국악방송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일상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승분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길 마음을 잇다를 보내드립니다.

옛날 옛날 아주 옛날에 협률사라는 곳이 있었지. 그곳이 훗날에 말이야 아주 재미난 곳으로 변하지. 거기가 어디냐? 바로

하루가 안다 탈춘의 취하니 아니 이게 뭔가 귀신에 홀린 듯 노랗군에 춘향가 심청가에 남정네들 흔들리고 이놈의 여편네들 암행어사 수다를 떠는 나라 꼴이 이 말인가 얼씨구 흥이 돋는구나

0: 좋다.
1: 아들 손자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놀다 보면 어느새 저 다리 전라산을 넘는 줄 모르고 흥에 겨워 너도 나도 춤을 추며 노는 이 저 건너 마을 사람 쳐다보며 말하길.
2: 아 딸기 무슨 무리여 아님 잔치여.
1: 조선의 제일 가는 풍류가 들이오만 처음 와보는

0: 물을 화잔에 가득 부어 예소 시숙님 박주하오나 약주 한잔 드시지요. 이 놀부놈이 채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1: 야 흥보야 너는 형제지간이란 내 성미를 잘 알지? 내가 남의 초상집에 가서도 권주가 없이 술 안 먹는 사람이여. 그 재수 곱게 차려입은 김에 권주가 한 꼭대기 새쳐라 이놈아.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길 마음을 잇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바람 향기 스치다를 보내드립니다.

별 만나 보이고 빙 떠나가 내 가슴에는 무엇을 남겼느냐 장기 화야 없다 해도 거꾸로 보니가 싫어

0: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바람 향기수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천자님이 흥을 붙여 날마다 보시더니 그때 남경 갔던 도사공이 권례의 소식을 듣고 나도 이 꽃 가져다가 천자께 바친 후에 충성을 나타내리라. 임당수에 얻은 꽃을 옥분 채 모시고 대골 밖으 당도하여 이 뜻을 진달하니 황제 반기 시사 해변의 선인으로 기특한 일이로다. 무창태수를 제수하신 후 그 꽃을 들여다가 황극전에 놓고 보시니 꽃빛이 찬란하고 향취가 특이하여 세상 꽃이 아니로다. 월중 단개화도 아니오 요지원의 벽도화를 동방사기 따온 지가 3000년이 다 못 되었으니 벽도화도 아니오 서천서역에서 이 꽃이 떨어져 해상으로 떠왔는지라 그 꽃 이름을 강선화라 지으시고 화계에다 옮겨놓으니 붉은 안개어리였고 서기가 영롱터라. 일기

제자님이 물으시되 너희가 사람인다 귀신인다. 신여등 내려서 복지환 남해용궁 시비로서 낭자를 모시옵고 해상에 나왔다가 황제 천안을 범하였사오니 극히 황송하여이다. 전자 내렴에 상제께 없어 좋은 인연을 보내시미로다. 신여등을 명하여 내골로 옮겨두시고 모든 궁녀를 시위할제 만일 사사로 보는 자 있으면 죽기를 면치 못하리라. 날이 밝아 다시 보시니 신낭자 부끄려워 아미를 숙이고 앉은 모양 짝이 없는 인물이라. 천자 더욱 사랑하와 국모 없음을 하나님이 아옵시고 좋은 인연을 보냈도다. 조회를 파하신 후 그 곳 내력을 제신께 은은헌즉 제신이 복지진활 국모 없음을 옥황 상제께 없어 아르시고 인연을 보냈사오니 어찌 이때를 놓사오리까. 길례를 정하소서. 심낭자를 황후로 봉하실제 승상댁으로 심낭자를 모시고 일관실

황후 규현 영화 극진현아 심중우 숨은 근심 다만 생각이 붙인 뿐이라 일일은 수심을 못 이겨 시비를 물리치고 공난간어 비꼈더니

너 황제 내전에 덥시어 황후를 보시니 미간의 수색이요 얼굴에 눈물 흔적이 있거나 고이에게 물으시되 귀 황후 허시고 부유사야 허신데 무상근심에 계시어 눈물 흔적이 있나이까 황후 나직이 여짜오되 전우사 일을 낱낱이 다 말씀하시고 용왕의 턱을 입어 환송인간하여 몸은 귀히 되었사오나 심중의 맺힌 원한 부친 얼굴 다시 보기 소원이옵니다. 황제 들으시고 어찌 그런 말을 이지어하시오. 그난 염려 마옵소서. 이튿날 황조 자사에게 화명하시되 도화동 사는 신맹인 학규를 즉시 상경시키라 하시더니 며칠 후에 황주자사 상류가 왔으되 신맹인 학규는 가산 탕진 후 유해 걸식하여 부지거쳐라 하였거나 황제 보시고 심황후께 말씀하시니 황후 듣고 눈물 지으며 천지인간 병신 중어 불쌍한 게 소경이 오니 천하맹인 모두 불러 석달 잔치만 하여 주시면 첩의 천륜을 찾을까 하오며 또한 국가의 태평한 경사가 아니리까 황제 칭찬하시고 근신을 불러 금월 말일부터 황성에서 맹인년을 여신다 하고 직지를 천하에 선포하시되 물은 남녀 노소 허고 맹인이거든 성명 거주를 명백히 기록하여 차차 호송시키라 무수한 맹인들이 일시에 올라가는디 그때의 시몽사는 출천

해요. 아하. 서산강으로 배 타고 저 울고 가는 저 두동자야 말 물어보자.

이별 다시 잡고 저번 분분한데 주신 준신이 자랑하며 개수에다 목욕하고 슬프도다 세월이여 애호생긴이 가련하다.

내건 삼지 2절로 막아줘서 4월이라 첫바이른 해구명절이 은혜로다 삼각산 제일봉에 봉하기

어디에 가고 추천 뛸 줄을 왜 모르나. 추천 뛰자 오는 애건 탄호절로 막아주소. 6월이라 삼복도 이 죽순 껍질로 부채하고 바람 속에 오는 애건 유두절로 막아주소. 7월이라 칠석절은 은하수 먼먼 길에 1년 일자 건너와서 견우직녀 상봉하여 만남서라 다 못하고 꿈결같이도 이별하네. 이별하자 오는 애건 칠석절로 마

풍화도 막아놓고 지하 풍화 막아주소. 손재 풍재 막아주고 관제 구설도 막아주소. 1년하고 12달 300하고도 60일 과년하고 16달 오늘같이로 점지하소.

0: 2026 국악방송 한가위 특별기획 달림 제 소원은요.
1: 저는 잠실 살고 있는 심연아고요. 본가는 충남 서산인데 서울 올라온 지 지금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면 20명이 넘어요. 그래서 아마 그 20명 같이 모여서 송편도 빚고 맛있는 걸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올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어요.
2: 저는 서희준이에요. 추석에 할머니 댁 가고 싶어요.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생선이랑 밥이랑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셔요. 달림, 생일이랑 크리스마스 빨리 오면 좋겠어요.
0: 달림이 들어준 우리의 소원. 국악방송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3: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마음 쉬다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마음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마음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치하여 주야여 그치 아니하니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

남원골 백성들 세력을 없앴으니 천천 만세를 노리라. 그디 아니할 소냐? 터질 터지리로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이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이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데 우리는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0: 그런 느낌이죠. 예, 네, 자상하시고 꽁꽁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일이 해검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검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죄라든지 미녀죄라든지 경기죄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팔보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하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이나 악단이나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때 대군부는 김광식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이나 그까지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놓으신 거 그 한성준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채 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검은고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 추석특집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전주 세계소리축제 무대에서 펼쳐진 명창들의 깊고 긴 호흡 오늘은 소리꾼 김세미의 수군가를 보내드립니다.

0: 호랭이 청 데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마른 쇳똥 같은 것밖에는 없겠다.
1: 그렇지.
0: 허유 곳이 날 불렀는가?
1: 어머.
0: 그거 참 묘하게 생겼다. 하늘을 보고 이놈을 보더니 옳다. 이거 하느님 똥인가 보다.
1: 그렇지. 에이.
0: 하느님 똥 먹어놓으면 약들 더이니 시장도 헌 김에 한입 가심 허여볼까?
1: 얼쑤.
0: 먹자는 통에 자리가 깜짝 놀래요. 뱃속에서 입뿌리만 개우 열어가지고 에이. 여보 당신 명색이 느리하시오. 호랭이 깜짝 놀래. 어 이것 봐라. 아 요것이 나하고 통성명을 하자고. 그래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생원 어른이로다.
1: 그렇지.
0: 너는 에이. 명색이 무엇인고? 자례가 호랭이란 말을 듣고 겁짐이 바른 대로 일러번졌겄다. 예, 나는 명색이 자례 새끼라호.
1: 그렇지, 그렇지.
0: 호랭이 자례란 말을 듣고 좋아라고.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와여준 내 어르시고 나저시고 내 평생 권하기 별 왕배탕이 원일러니 오늘날로 너를 만났구나. 왕배탕으로 너를 먹어보자. 엉 크르르르르 하고 달려드니 자리가 깜짝 놀래. 아이고 나 자리 새끼 아니오. 이놈 그러면 무엇이냐? 두꺼비오.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살러 술에 타먹고 보면 만병효춘 명약이라 내가 그저 너를 먹으리라. 아이고 나 두꺼비도 아니고 남성이오. 남성이 같으면 더욱 좋지. 습기에도 좋고 이와 치담 지풍고를 본다더라. 약으로만 먹어보자.
1: 좋지.
0: 아이고 나 남성이도 아니고 먹고 죽는 귀신 덩어리요. 비상이라도 생킬란다. 아이고 저거 역시 너를 흘러니 비상이라도 먹기로 드니 어찌호여 살아날꼬. 아이고 내가
1: 아지.
0: 죽었구나. 정령대가 꼭 죽었네.
1: 살았다. 아우 씨구야 제.

0: 있냐?
1: 다 좋지.
0: 내가 만일 죽고 보면 병든 용왕은 뒤받들며 당상 백발을 붙인 귀중의절 보군 처장을 어찌 잊고 죽을 끄나 나의 꿀절 어쩌를 헐쓰나 단장 성으로 구름을 울며
1: 잘한다 친구야
0: 애라 내가 이왕은 죽을 바야 저놈에게 도금이나 한번 써보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고 밤마는 자갈을 자리 앞니로 바싹 깨물며 내 이름 호랑아 내 목 나간다 호랑이 깜짝 놀래 이 갈건 목 나온다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오시오 대체 그놈의 모가지가 그대로 나오다가는 하루에 수백 발도

0: 대체 당신 명색이 유리하시오. 오, 나는 수국 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로다. 아, 이 무식한 호랭이가 자례 별자를 알 수가 있나요?
1: 그렇지.
0: 별날이요? 별날이. 그 별날이 같으면 어찌 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뒤움직이를 다루시오. 하. 오, 이놈. 내 목이 모양 된 내력을 들어봐라. 내 그 내력을 들어봐라. 우리 수국 대력하여 영덕정 새로질 때 1800 간께 화를 내 손으로 올리다가 저녁 끝에 뚝 떨어져 뱅뱅 내려오고다 목으로 찰칵 거꾸러져 입모양이 되었을 때 명이 한때 문이 헌적 고랑이 쓸개를 열 뿐만 먹으면 목이 치고 흔다기로 우리 수국 불이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다가 명나라 들어가 군류산 호랑이 수양산 호랑이 잡아먹고 구룡산 영산화산 아미산 풍래산 돌아들어 개구 두 마리 먹은 후에 동해로 건너가서 방해도 들어가 구월산 호랑이 함경도 들어가 백두산 호랑이 강원도로 들어가서 금강산 호랑이 잡아먹고 서울로 들어가서 삼각산 호랑이 전라도 내려와 지리산 호랑이 잡아먹고 해남으로 내려가면 열 마리 채울 게 있다기로 너를 찾아서 대왕도라 슬기 헌무 못 죽었느냐 돌이랑 귀신 거였느냐 비소곰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가 흘러라 앞으로 바짝 기어들며 돌이랑 허고 달려들어 호랭이 알부를 꽉 물고 뺑 돌아노니
1: 잘 돌았다.
0: 아이고 별날이 그 좀 도와주시오. 오 이놈 잔말 말고 쓰게만 내놔라. 호랑이 꼼짝 딸 썩을 보두고 그 육중온 놈이 자래 으게 매달려. 애결이 비는 말이 비난지다 비난지다 별하리 쩐 비난지다
1: 다 좋지
0: 나는 우대 독신으로 42민 어머 50이 장근 들록 쓰라길 좀 여룩이 없소 내가 만일 죽게 되면 손세를 막게 되니
1: 다 원시고 지
0: 원통한 일이 가지고며 불효삼천은
1: 지
0: 무기대라 커졌으니
1: 원시고야
0: 정극 특주가 방극하오 차라리 그 대신으로 내 외근을 하나 빼잡소시오
1: 다 원시고야
0: 이놈한들 말이로다 안생년 후 살타라니 잔말 말고 쓰게만 내놓아라 주면 당정을 쓸개로를 드리리다
1: 다 좋지
0: 쓸개 죽었다고 놓아달라는 것이 뭘 죽으면 된 모양이라 꽝 물었던 호랭이 알부를 슬그머니듯 쳐주니
1: 그렇지.
0: 호랑이 몽글았다 후딱딱 뛰어갈 때 급한 날이 화살 닿듯 오름에서 조조 닿듯 조충에서 절한 닿듯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 이리저리 저리요리 그저

말해. 전우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지 해남 관머리서 냅대 뛴 놈이 의주 압록강가이를 막 가는 바 저 아래서 자네 사촌 남성이가 무가지를 뾰쪼쪼롬하니 내놓고 앙금앙금 기어 올라오니 호랑이가 보고 별줄 알았겄다. 이 가저놈 그새 여기까지 또 쫓아왔구나 하고

0: 도 새소람 고개가 덜러 물러 앉아.
1: 그렇지. 아.
0: 쫓겨온 놈이 기중은 장담을 하는디. 에이, 친근한 놈 봤다. 내 용맹이나 되니 여기까지 사러 왔지. 여간 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에 들어가 똥디었으렸다. 그러나 그놈 이빨심 좋아. 을수이 쏙쏙 애리는 걸.
1: 그렇지. 아.
0: 이럴 적은 그때요.
1: 아.
0: 별주는
1: 아, 좋다.
0: 간신히 품을 쫓은 후에 곰곰 생각하니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신지 역물이라. 내가 충성이 부족하여 산신님이 변화를 주셨던가 아설하여 곧 안 될 말이다. 지성님 현감 처지라지 산신제를 내가 보시리라.
1: 아,
0: 그때요 별주부는 일편단심 굳은 마음 시냇물에 들어가 목욕부터 년 후에 지성으로 산신제를 모시는 뒤 모시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먹고 모시던 것이었다.
1: 원래 수군가는 물을 많이 마시면서 해야 돼요. 수군가는 하! 지!
0: 개변양유
1: 하! 다! 지! 하!
0: 늘어진 반송가거지를 앞니로 잘끝 꺾어 대여 진퇴를 살살 쓸어버리고 암상끄로 재판 삼고 낙엽으로 변지 깔고 산

0: 청계수를 제주삼모 받쳐놓고
1: 지함
0: 은어 한 마디 차보다가 동두선미로 진서를 하더니

0: 있으면
1: 한다.
2: 요새 차 값신 주월 기후

0: 구연 즉병하여 명이 한티분이 헌즉 예. 철현 퇴간이 직차운한다기로 원햄발리 심구 얼섭하여 내또 차산하여 싸우니 아. 철현 퇴일수를 허급치지 복망상사 상향 고추고구돌하다 보니 아. 한 곳을 아. 바라본지 무언 아. 김생이 앉았다 죽이난 쫑긋두는 도리도리 어리는 늘씬 공진 한뼛도 아. 변청 산이오 변은
1: 잘한다
0: 수랑 똥

0: 기난 것 화상을 보고 토끼를 보니 산 중 두 화 중 두가 분명한 토끼로다. 자리가 보고서 반가라고 저건 너 저게 퇴생을 아니오 하고 불러놓은지 토끼가 듣고서 좋아라고 누가 나를 찾나 거두기가 날 찾죠 기산영수 소부하유가 비서가자고 날 찾나 수양산 백기 숙제가 재미호자고 날 찾나 백화심적일 승규라 준풍석 하린 중 성진화상이 나를 찾나 만월장취 강남태백 기경상천허그런 길에 함께 가자고 나를 찾나 청산기죽백록탄 여통빈 나를 찾나 천선중 운심처에 대접하느니 전이 없고 평생 별심한 당으론 몸을 천만 의외 거두기가 생원이라고 나를 찾나 건돈산과 토끼가 연구를 맺자고 나를 찾나 이리로 깡중저리로 깡중깡중깡중 내려온다
1: 좋지 참말로 소리 잘해요. 소리 잘해.
0: 소모체린 토끼란 놈 가만히 듣고 생각하기를 주부를 따라가면 좋기는 좋겠으나 살림지락 풍월지흥 내가 있고 찌가리 내 산 갈라요.
1: 지.
0: 별주부 듣고 하는 말이 진세 산간 흥미가 그렇게 좋을진데 나도 수국 안 갈 터이니 그 이야기나 좀 한번 해보시오. 토끼 지가 도리에 주부를 못 가게 도르기로
1: 그렇지.
0: 살림 풍월 자랑을 하는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이렇게 냉수 먹듯 하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내 눈썹은 제자리에 있어요? 일내 몸이 한가허여
1: 아주 시,
0: 살림 풍월 구경할제 청산의 봄이 보면 만자천옥 그림 병풍
1: 좋다
0: 앵가전무 좋은 풍요 세월 간주를 알 수 없고 봄이 가고 여름이 되면 조승화시라 공자왕손 탑청누리와 비서김처럼 목욕구경 여름을 다 보내고 큰 풍이 일어온다면 공무가 설이 되어 상여풍어 이월 화라 중양주색의 용산음과 만석천봉 구경이요 가을 가고 겨울이 구면 낙무한천 찬바람은

0: 청산 초비 끊어지고 만경인 중 없을 적고 용문의 상선을 헛든 양공도 따라갔고 낙이 타고 방매헛든 맹호연도 따라갔어 산간사시 존경호를 탁진태로 못다 구경하고 임자 없는 녹수청산 집사모 왕래하며 값없는 산과 묵실 양식을 삼어서 박영하고 신여분 일이 없어 명산 찾아서 안경을 째 여산동남으로 봉과 진국명산 만장봉이며 석교문산 12봉과 북내방장 영주상산이며 태산숭산 영산화산 만악천봉 수양가미산은 아니푼 구도 없이 모두 돌고 영주상산봉을 원하게 기어올라 흑군을 박차고 백군 무릎 쓰고 여산을 딱 조경과 수일 출경을 아나의 삼멸하니 등태산 수천하 얻은 공부자의 대관인들이여 어서 도와주란 말이냐 밤이면 와루를 하고 낮이 되면 유산헐째 안기생축송자는 낮이 자를 삼모두고 깨따금 심심하면 총알이도 때려보니 강산 풍경 흥미가는 지상 신선이 나쁜 기라 속궁이 좋다 해도 이 항쟁귀 천이라 빨리 타고 들어갔다 그 천대를 어이허리 회수를 건드면은 유자도 탱자 된다 헌지 나는 혼다는 안갈 아유
1: 어수
0: 주부가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한즉 저놈을 훌쩍 추우는 바 방정맞은 저 소견에 교만이 나서 조문양이니 저놈을 되게 한번 탁 질러서 내 저놈의 길을 꺾어버리라 하고
1: 그렇지.
0: 여보 퇴선생 말 다 했소?
1: 한번.
0: 예 다 했소 뭐 없이 부러졌지요 산중에서 부는 바람 해풍보다 훨씬 세서 내 귀가 시려서 못 듣겠소 수궁에 있는 내가 산중 일을 어찌 알랴 하고 아 그렇게 과장을 하지만은 당신 상을 보니 입이 거짓말 자르게 생겼고 또 눈알이 붉어 화망 살기가 있어 고향을 떠나 타국에를 간다 하면 그 살기도 면하고 훈련대장을 곧 헐터이나 진세간에 오래 머물다가는 그 살기로 인하여 죽을 구패를 꼭 여덟 번을 당한 것소 허허 그분 초면에 방정맞은 소리 하는고 여보 퇴선생 당신 반란과 화망 살기를 내일러 줄 테니 들어보시오 일개한 퇴그대 신세 삼춘 구출을 다지내고 대한 엄동설한 풍 만악의 눈 쌓이고 전북의 바람 질제 화초 목실 바위 없어 앵무원 앙이 끊쳐 난디

0: 큰 바구이 밑에 고픈 배 틀어잡고 발바닥만 활짝활짝 터진 듯이 앉은 고동 진나라 함국과 초흥왕의 신세련가 북해상 대고종 소중랑의 고생긴가 거기 줄여서 죽을 동계 삼동 고생을 개구진에 벽동홍행 주지워러 주린 국복을 채우려고 심상궁국 찾고 찾아 이리 저리 기대갈 때 골고리 묻은 것은 목다리 검찰개 봉복이 선난 게 받은 흥주로다 목다리 채 끊으면 결양지사가 대량 개수고개가 될 토이요 정천에 떠난 게 도끼 대구리 덮치라고 우크리고 드는 수리 시실그로 휘어들고 뿌리꾼 사냥개 엄산 꼴로 기어들어서 퍽퍽 뛰어갈지 토끼 놀래 호도독 수월잠 해놓아라 해동청 불암매 지드름이 빼지시 공자구 마루 도장 사척 꿀지 방울이에 떨쳐 쭉지지고 소로로로로 그대 귀전 양발로 당근악해지 못하라 부부랑 헌추둥기로 양비가 골칫대 목을 콱콱콱 허그분이 방정 맞은 소리 말래도 허는고 그러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네가 거기까지요 산 중둥으로 돌지 중둥으로 가는 토끼 송하에 숨은 것이 오는 토끼를 놓으랴 하고 불채려놓은 도포수라 불감수 부삼집 구상사 판굴의 외물 조총 화약 접사실을 얼른 너 반달 같은 방아쇠 고초 같은 불을 얹어 한눈재 끼리고 반만 일어선 닿는 토끼 친구리 떼고 꾸르르르르르 광고 그분이 방정 맞은 소리 말래도 점점 허는 거 그러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네가 거기까지 오호난 들로 내리지 들로 내리면 도둑목수 아이 놈들이 몽둥이 들어 헌배고 들토끼 잡으러 가자 없는 게 후불이며 머리 도도 쫓는 모양 선술 묶은 초군이오 그대 간장 생각하니 백등치일공군 한태조 간장 척벽강산 화진중 두맹덕 정신이라 거기 잡혀 죽을 도끼 증암절벽 석간틈 기운 없이 올라갈지 자른 공지 사티 끼고 요리깡총 저리깡총 깡총 접동 뛰놀지 콧공기 신내나고 목공기 톱질하며 밑공기 초총도 그 안이 반란 반란 세상된 사실이오 조삼모사 자네신 새 한가하다고 뒤집며 무슨 정으로 류산 무슨 정황환월 아까운 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렸다 그런 거짓 뿌령애를 뒤앞에다가 대어심나 수궁을 들어가면 태평행 나갈 터기에 무셔가라 허였더니 화망살기 사주 팔자라 못 간다 허겁기여 법률편지 안 믿다가 월나라 종이 죽어 곡철이 말하니 듣다 종신으로 난신 죽음 전생 신세 생각하니 불쌍하기가 짝이 없소
1: 잘한다
0: 토끼 가만히 듣다가 하는 말이
1: 그렇지
0: 그러면 이놈은 뛰어야요 대체 별주부 관상 잘하시오
1: 지.
0: 내 팔자가 영락없이 그뿐이오
1: 암멀
0: 그래 수궁을 틀

0: 들어가면 화망 살기를 면하겠소.
1: 그렇지.
0: 악어 알기 쉬운 오행이치 수국 가르무르시오. 그는 그렇다 치더라도 타국에서 왔다 하고 천대를 하거든은 그 아니 원통한 일이 아니겠소. 원 어찌 그리 무식어오.
1: 그렇지.
0: 동해 사람 여산흥이는 문왕 따라 주나라에 들어가 태공 벼슬까지 허였으며 우나라 백리해는 진나라에 들어가 정승까지 되었는디 무슨 전대를 받을 것소.
1: 그렇지.
0: 그러면 대관절 수국 흥미는 어떠호? 아 우리 수국 흥미야? 퇴선생이 들으면 대본에 환장을 할 것이오.
1: 한번.
0: 그럼 거 좀 이르시오. 들어봅시다. 그럼 내 이를 테니 들어보시오.
1: 원수.
0: 우리 수국 펼쳐온지라 전양 지간홍 해내 최대하고 만불 지중 시

0: 입을 짓고 유지치동 호박주총 주란화기 반공원 수산든디 우지용왕 즉귀호사 만물이 귀시하고 창조리 양덕이라 왕무큰병 천일주와 천빈혹반 탐문안주 불로 촛불사약을 실트록 버근 후어
1: 잘한다
0: 흥기 도도하여 이 새끼약 가진 풍류를 대공선에다 가득 실고 작은 것수 성급 산지라 유지로 돌아가더니 700리 군사는 물속에 버려 있고 삼천사장 해당 하는 약수의 붉은 눈디 해내태평

0: 양진 부진 백여손상 혹거홍래 왕래헐제 척벽강 소자첨과 최석강 태백흥취 예완서라쓰면 진세가는 왜였으며 태양거든 진시황과 군선허든 한부젠들 이런 흥미를 알았으면 이 세상고 있을 수다. 온건대 최선생도 나를 따라 수궁을 가면 훨씬 벌신 접풍골에 조금 더 스르를 것이오.
1: 기다 잘한다 지우야. 하고 지우
0: 이 새끼 양을 방

0: 이렇듯
1: 청이 자꾸 올라가서 취임새우다가 목 쉬게 생겼어.
0: 그게 말이야.
1: 아, 그렇지.
0: 이렇듯 말하고 쏙 돌아서서 앙금앙금 내려가니
1: 그렇지.
0: 토끼가 따라오며 여보 별주부 그러면 내 산중 친구들께 작별이나 하고 오리다.
1: 그렇지.
0: 주부 실그시 돌아다 보며 대사는 불문 어중이라 큰일은 여기저기 묻는 법이 아니오. 소견이 각각 달라 위방이니 가지 말라는 이도 있을 테요. 또 그 일 장이 좋다오고 가라는 이도 있으리니 길가에 집 지키란 3년 불성이란 말 있습니다.
1: 그렇지.
0: 그러면 내 잠깐 우리 아내에게나 말하고 올게요. 허허, 아 큰일을 아내에게 말하다가는 무엇이냐 망하는 법이여는.
1: 그렇지.
0: 아 수군 가서 휘대노 쌍교본에 모셔가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오. 그러면 그냥 갑세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갈지 자리는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는 뒤에서 깡총깡총 얼른 수변을 내려간다
1: 아, 아 좋지요.
0: 여봐라 토끼야 오야
1: 아, 좋지.
0: 너 어디 가느냐
1: 아, 좋다.
0: 나 수궁 간다
1: 아,
0: 수궁은 무엇으로 가느냐 별주부 따로 훈련 대장 살러 간다 허허 자식 싫어 없는 놈
1: 아주 지.
0: 불...

0: 이르기를 토상호비라고 여했고 또와 나와 이산 중어 암여를 들이고 임천에 같이 늘고 비오고 안개 낀날 발을 젖취 서로 찾은 일시별 빠졌더니 이게 첫째 경이
1: 잘한다
0: 타지 마누라 크지 마라 수궁이라 하는 데는 한번 가면 부두르니라 위방 부디비오 나은 방 불거라니 잘한다. 가지 마라.
1: 아 좋지요.
2: 토끼가 이 말을 듣더니 뒤로 발딱 자지라지는데.
1: 골수고.
2: 자 별주부 평안히 가시오. 벼들으러 가면 죽는다니 내 객사로 갈 수야 있어.
1: 그렇지.
2: 내가 오늘 우리 여우 사촌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하였소. 별주부 기가 막혀. 여보 퇴공 갈라면 잘 가시오.
1: 그렇지.
2: 좋은 친구 두었으니 둘이 가서 잘 지내시오. 썩 돌아서며 나무 우장수 씨는 웃음을 한번 턱 웃고는 제복이 아닌 것을 권한다고 될 일인가?
1: 그렇지.
2: 앙금앙금 내려가니 토끼가 따라오며 여보 별주부.
1: 지.
2: 아 여보 별주부. 내복이 아니라니 그 어떻게 하는 말이오? 주부 실그시 돌아다 보며 나무 친구 좋은 정리 낮은 말이 부당하나.
1: 그렇지.
2: 당신이 굳이 물었사니 내 말이나 하고 가리다. 내가 사실은 육지에 온 지가 여러 달이오.
1: 그렇지.
2: 처음에 여우 저놈을 만나가지고 저를 다려가 달라고 허나 간교한 저놈 심술 불가근 허겠기로 내 못 다려간다고 뛰었더니 아 이 속을 어찌 알고 최선생을 뛰어보내고 지가 대신 따라가 버리고 하는 짓이 아니오.
1: 어찌고 어찌.
2: 토끼가 이 말을 듣더니 여보 별주부
1: 지.
2: 말이 낯선 게 말이지.
1: 아몬.
2: 대체 저놈 심술 영락없이 그렇소.
1: 그러지.
2: 내 열놈이 백말을 해도 난 따라가겠어.
1: 얼쑤.
2: 다시 한참 따라가더니 어미 그러나 저러나 아 너무 멀어서 다리가 아파서 어디 가겠소.
1: 그렇지.
2: 또 저런 말을 하니 그려. 수궁 천리
1: 지.
2: 뭐다마소

전리 양계 왕궁을 가보았고 유수왕 어부 강태공도 문왕 따라 입주하고 한계도 장척토라는 황명창군 한신이 또 소와 따라

0: 나를 따라 그렇지. 우리 속궁 들어가면 소군연 대장을 할 것이니 염려고 말고 따르갑세. 그러면 갑세 강상을 바라보니 난배는 반가운 주강어부 풍월 싣고 가는 맨가 심리 장강 벽파상 꽝내 헛던 고래선 야박치는 건죽하며 술 싸싣고 가는 맨가 풍송한군은 슬피고는 척기로 가 가지 말고 개잠깐 머물러 내 헛말을 들어서라. 배고온 청산두든 토끼가 벽해용궁은 벼슬어로 가더라고 우리 번님 앵보쩌듯 섭섭한 분아 전하여주 속궁 가서 벼슬으면 첫째로 마누라와 본님도 다려가지 잔말을 하고 내려갈지 그날 싼 말고 풍일이 되어 물결은 월줄롱 쇠쇠 개뚱 끓여 흘러간다. 토끼가 물을 보더니 아이고 저물 좀 보아라. 내 저물 속에 들어가 훈련대장은 말고 날더러 용왕노릇 하래도 내 저물 무서워서 못 가겠소.
1: 그렇지.
0: 저물이 그렇지. 짝이 올라허다는디 구워먹음만 먹어놓으면 창자가 누굴 테라. 아이고 허더니 따뜻한 양지 끝으로 찾아가서 그 잘생긴 낯을 요리대작 처리대작 하고 앉았겠다. 별주부 기가 막혀 옛기손 참녀의 자식 같으니 벼슬어로 가자니께 용댕지 뒷줄 생기듯 너무 잘 샌다. 이놈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어따 이놈아 썩가거라. 벼슬으러 간단 놈이 다리 아프다 물 썩었다 가진 핑계를 헌단 말이냐. 장부 의심이 많으면 대소 상사를 묻으느니라. 또 생긴 본양새가 무슨 복이 들었으며 인중미 짜른 것은 답명격이 분명하고 눈에는 화망살이라 내일 모시에 김포수 달랜총 대놓고 친구리 들이대고 꾸르르르르르 쾅! 아 여보시오 지금 쾅 했어. 아 여보시오 그 쾅 소리 좀 빼고 말 좀 하시오. 우리 선조가 3대째 총으로 망했어.
1: 그렇지.
0: 그런데 수궁에는 총이 없어?
1: 아멘.
0: 여보시오 총이라 하는 것은 불이 일어나야 나가는 것인디 물속에서 총이 쓴들 어떻게 쏠 것이오.
1: 아멘.
0: 그러면 별주부 좋은 수가 있어. 내가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잡고 뒷발을 딱 정고 보아.
1: 그렇지.
0: 물이 목물만 찌면 가지만은 더 깊으면 갈 수 없어. 그거야 처분대로 오시오.
1: 아멘.
0: 그때요 토끼가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며 자, 나 내려가오. 물이 어디만큼 닿는가 보시오. 자, 나 내려가오.
1: 얼씨구.
0: 자리라 하는 것은 물에서는 나는 짐승이라 변전살같이 수르르르르 들어가 토끼 뒷다리를 꽉 물고
1: 그렇지.
0: 물속으로 울렁울렁울렁울렁 하고 들어가니
1: 아멘.
0: 토끼 일변 물을 키면서 어프, 어프. 어따 이놈 별주부야 나 죽겠다. 어따 이놈아 똥 싸겠다. 나 좀 도와줘라. 아이씨.

놈 똥 싸라. 뒷지는 뭘로 오고야 오냐? 너른 물에 훌렁훌렁하면 물복 싸머주니라.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 물이 입에 들어가면 벙어리 될 것이다 이놈. 내 등에 가만히 없죠. 세상 구경이나 오고 가세.

0: 하지 하.
1: 망망혼.
0: 지 하.
1: 창해.

0: 유량헌 남은 소리 어저긴가 여겼더니
1: 좋지

0: 하지
1: 장사로를 지어

0: 아,
1: 제
0: 당황두를 당두하니 일몰항관 하청 시옹 연파강

0: 거야.
1: 하유 제하유
0: 봉황대로를 타다 드니 삼사는 발라.

0: 해군 백로준은
1: 다 올세워
0: 이태백이 노선대요
1: 지
0: 지명

한다.

한분 서울 다다르니

0: 집기는 집다마는 들어와 보니 과연 표류천지로구나.
1: 그치.
0: 이러한 좋은 경치에 풍월한수 못해서야 훈련대장 할 수 있나. 산중육에기 도성공하니 사해 풍광 이반중얼 좋소 좋아.
1: 지.
0: 어서 들어가 학원 말찍이라도 참석이나 좀 시켜주시오. 글랑 그려시오. 땅을 동그럼하게 그려주며
1: 지.
0: 여기 잠깐 앉아 계시다가 토끼 잡아드리라 하는 청령이 내리거든.
1: 지.
0: 부디 놀래지 마시오. 내 들어가 남여 가지고 나오리다.
1: 뭐.
0: 그렇다니 그리허우리다마는
1: 지.
0: 그 법인적 아주 더럽소. 내가 훈련대장만 하면 그 법은 촥 뜯어고치리다. 그거야 처분대로 오시오. 그때요 별주부 영덕전 너른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1: 아먼.
0: 진세 출세하였던 별주부 현신이오.
1: 아,
0: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만리를 무사히 왕래하였으며 진세 토끼는 어찌 되었는고.
1: 그렇지.
0: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산문 밖에 대령시켰나이다.
1: 지.
0: 네, 그러면 토끼 밥 빼잡아드려라.
1: 얼쑤.
0: 청령이 으근으근 하더니 예이. 좌우나들 별군이 과 수많은 두루무 근근 모조리 술령 수영을 뜯고 청사홍사구를 아주를 허리 아래다 빗겨 차고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를 해워 쌀때 진왕만리 장성 쌌듯 사냥 싸움에 맞춰 쌌듯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 드립대 잡는 거동 영문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이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렁 벌렁 떨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무엇이냐 개요. 개 같으면 더욱

너를 잡어 약게 정도 좋거니와 네가 놀래요. 꽃게탕 해줘 먹고 네 껍질 벗겨내요. 잘량 모아서 깔거두면 혈내종 혈담에는 만병요춘 병약이라 이 강아지 보라가자. 아이고 나는 강아지도 아니고 송아지요. 같으면은 더욱 좋다. 토탄은 너를 잡어 초피쪽 살찐 다리 양해간 종파 전혀 부박 없이 나만 먹고 니풀 빼어서 활도 메고 니가 좀 벗겨대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똥오 주문 걸음머니 버릴 것이 없더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나는 송아지도 아니고 망아지요. 같으면은 더욱 좋다. 선간모 구단족이라 요단 행장 전리마루 연인은 500 금으로 죽은 뼈도 사갔으니 너를 산채 보라다가 대황대로 바쳤으면 전금상을 안 해주랴. 그저 들거라 빨그란 주장대로 꼭 찔러 들어매니 토끼 대량 성대장 달려매요. 어 따이놈 별주부야. 뭐야 지금 나 탄 게 무엇이냐. 오 그게 소공 남여라는 것이다. 어 따그 개기를 홀로 소공 남여. 옹돌이 예배도 남보다 영덕정 덜은들에 동댕이 쳐대던지며 토끼 잡아들였어.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그 마지막 시간으로 김세미의 수군가를 보내드렸습니다. 나흘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남도마실 라디오 드라마극장 앙코르 방송 소리꾼 정승희와 지정남 배우가 출연한 현경준의 소년록 그리고 소리꾼 정복원과 지정남 배우가 함께한 현진건의 소설 정조와 약가를 만나보겠습니다.
1: 현경준 작가의 단편 소설 소년.

0: 1930년대 후반 어느 학교 교실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디?
1: 오후 다섯째 시간이자 작문 시간을 맞이한 교사 남수는 칠판에 어머

0: 어머니라고 쓰고 이야기를 시작했겠다.
1: 자, 오늘 작문 시간에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어볼 건데 누구든지 거짓말을 쓰면 안 돼요. 작문이란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또 생각한 그대로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장 우리들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내봤으니까 글씨도 주의해서 잘 써야 해요.
0: 아이들은 한동안 웅성거리며 떠들어대더니 제각기 연필 끝에 침을 바르기 시작했겠다.
1: 그러고는 공책 책장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벌써 쓰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려
0: 남순이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아이들이 글 짓는 모습을 둘러보기 시작했겠다.
1: 차례차례 들여다보며 돌다가 한 아이가 아직 제목도 안 써놓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겠다.
0: 수상스러워서 얼굴을 들여다보니 아이는 무뚝뚝하게 얼굴을 저쪽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오.
1: 인호야, 넌 왜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 인호야!
0: 남순이가 소리 높여 재차 부르자 인호는 선생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는디.
1: 그런데 인호의 두 눈에는 저기가 만만하게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오.
0: 남순이는 가슴속이 뭉클 치밀어 올라 한동안 말을 못하고 보기만 하다가 앙칼지게 소리를 빽 지르는디.
1: 왜 장문은 안 짓고 선생님이 뭘 물어도 대답도 안 하는 거야? 선생님이 꽥 소리를 질러도 저기에 찬 눈으로 선생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2: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또다시 쏘아보다가 입술을 항상 벌고 부들부들 떨은구나. 노려보던 예노의 눈에 눈물이 빙 돌더니만 말 한마디 내뱉는디 어머니가 없는디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 가리고 훌쩍 그렇기네. 남순이는 속으로 아차하고 뉘우치며 아무런 말 못하고서 물끄러미 쳐다보네.
0: 방과 후 아이들은 다 돌아가고 교사들만 사무실에 남아서 인호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1: 오늘은 왜 그렇게 인호의 일을 깜빡 잊어버렸지? 계모 밑에서 늘 웃음 없이 지내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인호가 날 얼마나 원망할까? 혹시 집에도 안 가고 어디 구석진 곳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안 되겠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인호를 좀 찾아봐야겠어.
0: 남순의 생각대로 인호는 학교 건물 뒤 담장 밑에 혼자 오독하니 앉아서 서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겠다.
1: 인호야.
0: 남순의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인호는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다 그만 고개를 푹 숙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요.
1: 인호야, 너 혼자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인호야, 너 오늘 선생님한테 많이 섭섭했지? 내가 오늘 인호한테 많이 미안하게 됐어. 그래서 사과하려고 이렇게 왔단다.
0: 인호는 그저 선생의 얼굴만 마주 볼 뿐 아무 말도 없었겠다.
1: 남순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진정을 어린 인호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다시금 뒤를 이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요. 이 다음엔 그런 문제는 안 낼 테니까 공부 잘 해야 한다. 응? 알았지?
3: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오늘 밤에 가서 어머니로 장문 지어서 갖고 올게요.
1: 오, 그래? 우리 인호 참 착하다. 그치만 아까 네가

0: 말한 것처럼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어떻게 쓸 거야?
1: 안 계셔도 난다 알아요.
0: 근데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신 거니?
1: 7살 때요.
0: 7살 때?
1: 네. 그래도 어머니 얼굴을...
0: 말을 하던 인호가 입을 다물고 또 고개를 숙여버렸겠다.
2: 금시라도 울 듯한 인호를 보며 남수는 자꾸만 목구멍이 막히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겨우 참으며 하는 말이.
0: 난 인호가 제일 좋아. 다른 학생보다도 인호가 제일 귀엽고 착하다고 생각해.
2: 이 말에 인호는 고개를 번쩍 쳐들고 남순의 얼굴을 쳐다보는 두 눈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겠다.
0: 나도 집에 가서 어머니라는 제목을 달고 장문을 지어올게. 우리 둘 중에 누가 더잘 지었나 겨뤄보자, 응?
2: 네, 선생님. 그 이튿날부터 남순이는 인호를 대할 때면 진정으로 반가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부드럽게 대해줬겠다.
0: 그 뒤로 인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던가 보더라.
3: 재보란 얼굴빛으로 구석으로만 찾아 들더니 수없이 간

생애 질문 곧잘 대답하는 걸 보고 진절하게 굴어주며 인호의 마음 살펴주네. 퇴근 시간 돌아와서 다른 직원 돌아가도 인호와 함께 운동장에서 해질 때까지 놀아주니 학교 뒤뜰 헤매던 소년

0: 변소 놀고 싶은 대로 놀은구나.
1: 인호는 남순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조금씩 주름 잡힌 마음을 펴게 되었겄다.
2: 특히 방과 후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선생님과 단둘이 즐겁게 노는 시간은 천국이 따로 없었겄다.
1: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해 슬며시 어두워질 때면 인호의 얼굴은 다시금 그늘져 들기 시작하는디? 인호야, 이젠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너무 늦으면 집에서 걱정하시니까. 이제 아버지도 회사에서 퇴근하셨겠다.
2: 인호는 아버지란 말에 얼마간 마음을 돌린 후 서글픈 웃음을 빙긋이 띠고는 말없이 앞장서곤 했겠다.
1: 이런 일과가 계속되다가 소년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난디.
0: 남순 선생, 하숙 집이 불편하고 비싸던 차 교장 선생님의 권고 듣고 다른 집으로 옮겼구나. 이 집으로 말하자면 담임 맡은 학생의 집으로 방향 또한 이전하고 정반대쪽 집이다 보니 출퇴근할 때마다 주인집하기 동행하고 퇴근 시간 이후 운동 장애도 그 아이가 함께 하네. 이노이.

0: 인호란 나이 도망만 가네.
1: 어느 날 방과 후 퇴근하려고 나오는데 갑자기 교문 옆에서 인호를 딱 마주쳤겠다.
2: 어머, 인호야. 너 왜 요즘 혼자만 놀아? 응?
3: 저, 선생님, 이거요.
2: 어? 이게 뭐야?
3: 선생님 장문이요. 제 거 주세요.
2: 뭐? 어머니로 장문한 걸 서로 바꾼 건데 이제 찾아가겠다고?
3: 예.
2: 인호야, 너 정말 왜 이러니? 응? 넌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1: 남순이는 눈물이 솟구쳐서 뒷말을 이을 수가 없었겄다.
2: 그런데 갑자기 인호의 어깨가 들먹이는 것이었다.
1: 이것을 본 남순이 인호 앞으로 다가서자 획 돌아서며 언덕 아래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겄다.
2: 남순이는 더 부를 생각도 안 하고 언덕 아래로 달아나는 인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려
1: 이날 밤 소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이며 기나긴 가을밤을 밝혔난디.
2: 그 이튿날부터 인호는 학교에 가지 않았겄다.
1: 그러다 어느 날 해질 무렵 길가에서 선생님이 새들어 살고 있는 같은 반 아이 응수를 만났습니다. 그리요.
2: 인호야, 너 왜 요즘 학교 안 오냐?
3: 내가 가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냐?
2: 뭐? 이 자식 이제 학교도 안 댕기면서 망나니 새끼가 되려고 그러냐?
3: 야, 시끄러운 소리 말아. 네 일이나 잘해라.
2: 잘하든 말든 누가 니더러 걱정해주라디.
3: 그럼 니는 남이사 학교에 가든 안 가든 니가 뭔 장견이냐고.
2: 학교에 잘 나오던 새끼가 앞으로도 안 온디. 안 나오게 그러지.
3: 시끄러. 개소리 그만해.
1: 걱정하며 말하는 응수에게 인호는 참견하지 말라며 거칠게 이야기하자 응수는 주먹을 불끈 틀어지더니 인호의 콧등을 번개처럼 후려쳤습니다. 그리요.
2: 인호는 대번에 두 손으로 코를 막고 나가 쓰러졌다가 벌떡 일어서며 응수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날렸겄다.
1: 그런데 인호의 손을 자세히 보니 주먹만한 돌멩이가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요.
2: 그 이튿날 점심시간이었난디
0: 남순이는 식사 후에 책상에 홀로 앉아 이런저런 생각들을 질서 없이 늘어놓다 어제 오후 길가에서 인호에게 얻어맞은 응수학생 생각하며 인호 찾아갈 생각하네. 인호 찾아 만나면은 어제 일 물어보고 단단히 이야기하리. 마음 갈피 잡을 쪼고 6학년 급장 달려와서 교무실에 들어오며
4: 선생님, 5학년 인호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0: 남순이는 용수철처럼 일어서기는 했지만 무거운 새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골속이 띵하여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요.
1: 선생님, 5학년 인호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2: 언제?

0: 어디서?
1: 바로 요 앞 강에서요. 시방 건져다가 병원에 데려갔대요.
0: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1: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점심 먹으러 갔다 온 애기들이 그러는데요. 재창병원으로 업고 가더래요.
0: 뭐, 재창병원?
2: 남순이는 넋이 빠진 채 달려가서 전화통에 매달렸는디?
3: 병원 번호를 대준 다음 불러내는 사이가 천추보다도 더 긴 시간 같았었다.
0: 여보세요? 재창병원이죠? 지금 방금 물에 빠진 애가 갔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좀 받아보세요.
2: 남수는 수화기를 내동댕이 친 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려.
3: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20분은 걸리는 길을 어떻게나 바삐 걸었던지 10분도 못 걸려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려.
2: 병원에 들어서니 마침 안면 있는 간호부가 나오자 인사는 생략하고 인후 소식부터 물어보는디.
0: 우린 어때요?
4: 글쎄, 그러니까 아직 좀 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께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시라.
2: 남순이는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그만 복도에 놓인 벤치에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3: 한 30분 가량 지나서 남순은 간호부의 안내로 인호의 병실로 들어갈 수 있었겄다.
2: 하얀 침대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선 그 속에서 백납처럼 흰 얼굴을 베개 위에 반드시 놓인 인호의 모습을 보고 남순은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래요.
3: 인호의 아버지가 남순을 알아보고 자리를 비키며 인사를 했겄다.
2: 인호의 아버지 얼굴도 백지처럼 푸르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0: 아버님, 인호 어떻습니까? 네?
5: 다행히 생명은 건진 것 같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네요.
3: 남수는 이 말을 듣고 울음이 북받쳐 그저 머리만 숙이고 있었는디.
2: 한동안 침대 뒤에 돌아서서 울다가 겨우 울음을 멈추고 돌아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죄다 나가고 인호 아버지와 단 두 사람만 남았겄다.
0: 인호 아버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5: 글쎄 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남하고 싸운 일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저께는 뭔 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원 한반 아이를 돌멩이로 내리쳐서 상처를 다 내고 아이고 거기다가 요즘 학교도 안 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아침에 제가 야단을 좀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애비 된 사람으로 선생님 뵐 낯이 없습니다요.
0: 그런데 알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5: 낚시꾼들이 보고 끌어냈답니다. 에휴.
2: 이튿날 인호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요.
3: 남순이는 전날 밤 인호 곁에서 꼬박 나를 세고 이날도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던가 보더라.
2: 하지만 인호는 남순을 냉랭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아 남순의 가슴속은 무너져 내려갔다.
3: 남순은 인호와 처지는 조금 달라도 자기도 역시 눈물겨운 과거가 있던 탓에 누구보다 인호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는디.
6: 남순이 내려 들어보소. 남순씨 내려 들어보아. 남순 어머니는 몸종이라 전한신부들로 태어났네. 성도 없이 학대받으며 어린 시절 보내다가 장성한 후 성도 받고 집안 내서 인정받았네. 어린 시절 학대

나는 위로해줄 리 하나 없었니. 어린 시절 그 기억은 혼자

0: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내력을 생각하며 남수는 인호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디.
1: 인호야, 난 네가 하라는 대로 뭐든 다 해줄 테니 내 말 좀 들어줄래? 정 그렇게 내가 싫고 미우면 난 학교 그만두고 고향으로 갈까 봐.
0: 이 말에 소녀는 깜짝 놀란 듯 번쩍 고개를 돌려 누우며 빤히 마주보고 쏘아봅니다. 그리요.
1: 난 인호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야 언제까지고 여기 있을 거야. 그러고 인호가 이 다음에 6학년을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가면 그것도 어떻게든 따라가고 싶은데.
0: 소녀는 오랫동안 감격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다시 한쪽으로 돌아눕더니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는디.
2: 상급학교는 5학년만 하고 못 가나?
1: 그야 검정고시를 치르면 갈 수가 있지만 그렇게는 잘 안 될걸.
2: 그치만 선생님하고는 이제 안 놀 거예요.
1: 어째서?
2: 선생님한테 응수가 있잖아요.
1: 싫어. 난 응수 집에서 나와서 인호네 집 주변으로 옮길 건데. 인호 너만 태어나면 난 인호 널 데리고 하숙집 얻으러 다닐 건데.
2: 선생님 이웃집에 니오카 있어요. 제가 그것 얻어다가 끌어들일 테니까 짐꾼은 부르지 마세요.
1: 그럼 나야 좋지.
0: 해는 벌써 서산에 기울고 인호는 뒤에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남수는 자꾸만 눈물이 솟구쳐서 바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요.

0: 산 밖으로 나와 헤매고 헤매다가 드디어 토끼를 만났겠다.
1: 태선생! 태선생! 아이고, 아이고 드디어 찾았구만.
0: 응? 나를 왜 찾았어?
1: 용왕님이 이번에 태선생한테 수궁의 훈련 대장을 시킨다니 어서 갑시다.
0: 어? 훈련 대장? 훈련 대장? 지금은 못 가요.
1: 아니 태선생, 뭐하다는 거요?
0: 세상 재미진 드라마 극장이 곧 시작한데 가게 어디 간단 말이요?
1: 에? 드라마 극장?
0: 난 갈 테요. 안녕.
1: 어? 태선생! 나도 갑시다, 나도.
0: 빨리 와요. 느림보 거북이 같기는.
1: 나 거북이 맞는데.

0: 정복원 소리꾼과 함께하는 라디오 드라마 극장 현진건 작가의 정조와 약가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 1920년대 말 일제강점기 시절 조그마한 동네에 유명한 의원이 살고 있었겄다.
0: 최주부라고 불리던 이 의원의 나이는 50살로 나이로 보면 늙은이라 할 만하지만은 머리에 흰머리 하나 없이 검은 윤이 자르르 흐르는 듯 하였겄다.
1: 얼굴빛은 삶아놓은 개딱지같이 시뻘겋고 둥글고 언제든지 기운 좋고 혈색이 좋게 보였습니다. 그려
0: 이런 최주부가 어찌나 병을 잘 고치는지 이 촌에서 저 촌으로 그야말로 궁둥이 붙일 겨를도 없이 불려다니고 심지어는 서울까지 오르내려갔다.
1: 얼마나 병을 잘 고치는고 하니 김참 반댁 손주면 우리 산후증으로 들어누워 오늘 내일 죽게 될 때 약세 처부로 살려내고 보조국댁 젊은여 난 속병으로 고생할지 서울병원 찾아가서 거금들여 치료해도 여러 달 포 고생하다 뼈만 남아 돌아왔는데 최주부가 조제해준 약도 제로 살아났네. 해병 어르병 물론이요 속병원 대 할 것 없이 신통방통배

0: 하고 집을 지내왔는데 뭐 머리만 안 나가 마당에 장성마이로 서있던마.
1: 아따 그야 병거 칠라고 왔겠지. 아 집 앞에 가마도 없고 읍내에서 온 인력거도 없지?
0: 없지. 없은 게 최주부가 내다보도 안 하고 있는 거이지.
1: 옛날에는 끼니 걱정하던 최주부가 아 환자를 가려서 받고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아방할 놈의 인간. 병을 안 보려면 약국문을 닫든가.
0: 이때 자네는 서운한 소리를인가. 약국 집어치우면은 여자는 무엇으로 우리겄는가 이 사람은.
1: 하기사. 가난한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는디 아 젊고 이쁜 여자 환자는 그러구나 살살거림담서.
0: 말도 마라 말도 마라. 눈꼴 싫어하버려. 그 꼴을 보고 있으면은 10년 전에 묵은 김치가 도로 올라와 본다니까.
1: 암틈지간에 아 맥도 잘 짚고 침도 잘 놓고
0: 예?
1: 그 집 탕약이면 죽는다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 불고 그따가 아 고약은 무엇으로 맹그럭간디 그러거나 잘 듣는지 모르겠단 말이오.
0: 금메 말이시 애기 못 낳는 사람도 거짓 약 먹어온 경 옥동자리 쌈빵쌈빵 나불고 뭐 말 더해서 뭐더갔는가 해. 제주부가 사람 고치는 제주 한나는 타고났어.
1: 제주는 또 하나 있지. 그 여자 후리는 제주.
0: 아, 맞지.
1: 이렇게 최주부의 행실을 두고 빈정대는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씩 있었겠다.
2: 하지만 최주부가 명의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엿한 지주님이요 부자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 사람에게 이러니 저러니 시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려
3: 어느 날 여름 새벽 부지런한 최주부는 머슴들을 데리고 논을 한 바퀴 돌아오니 마당 가운데에 어떤 여자가 개처럼 쭈그리고 앉아있었겠다.
2: 최주부가 이를 보고 버럭 소리 지르는데
3: 누구요?
4: 저 새님의 조감 매시러 왔는데요.
3: 요새 모신께 바빠서 아부가 갔는디?
2: 약방에 들어온 뒤에도 최주부는 불쾌한 감정을 걷잡을 수 없어 혼자 하는 말이
3: 아니 명의를 청하러면서 아, 탈 것도 안 갖고 와서 나더러 걸어가자고? 기껏 가서 병 고쳐주면 끼케야 닭 한 마리 아니면 계란구름이 아니면 담뱃줄이나 가져올람서 금방지기도 분수가 있는 법이지.
2: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적에 어느 틈에 그 여자가 사랑채 밑까지 와서는 하는 말이
4: 새님 한시가 바쁩니다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잠깐이라도 봐주시오. 예?
3: 흐흐 글쎄 일이 바빠서 아 못 간단께 그러네.
4: 아이고 새님 못 가시면 어쩐답니까요.

0: 사람 하나 살린 셈 치고 잠깐만 가봐주시면 안 되겠어, 예?
1: 오짝이는 그야 인명이 제천이니 아 내가 본다고 살고 안 본다고 죽을랍디요? 허허 참.
0: 그야 그러지만은 사람이 아픈 것을 보고 우주고 야간첩도 안 써본답니까요?
1: 병이고 뭐고 별다른 기대도 않고 그냥 인정에 약이나 좀 써보자는 수작이구만. 본 바 없는 것들이란 할 수가 없단께. 그려? 약한 척. 그러면 병 증세를 말해보더라고. 아 약을 지어줄 것인께.
0: 최주부는 식전부터 신랑이 하는 것이 싫어. 거지에게 동전 한 분 적선하는 셈 치고 약한 척으로 쫓아보내려는 것이었겠다.
1: 그리 마음을 먹고 최주부가 그제서야 영창을 열었는디. 여름에 아침빛이 신선하게 밝았는디 밖에 있던 그 여자가 영창문 밖에 서 있구나. 굶주림에 시달리고 고역으로 애를 써서

0: 건강한데 스물을 얼마 넘지 않은 젊디 젊은 그 여자가 얼굴마저 절세일세.
1: 그 여자는 슬쩍 의원을 쳐다보다가 말고 고개를 다소곳하게 숙이더니 하는 말이,
2: 아닙니다요. 병자도 새님 한번 뵙는 것이 소원이고요. 동네 사람들도 새님께만 뵈면 고칠 수가 있다고 울등마요. 세상 없어도 모시고 가야 쓰겠어요.
0: 대관절 집이 어딘디 그라요?
2: 예, 만덕리라고요. 여기서 한 십리 안팎밖에 안 돼요.
0: 십리 안팎? 여름에 가깝진 않은 길인데.
2: 예, 그래서 지가 밤길을 달려왔고 마요. 낮에 가시면 떡값어요.
0: 암만여도 너무 먼 것 같은데.
3: 최주부는 이른 새벽부터 집에 찾아든 여자가 의외로 미녀인 것을 알고는 슬며시 집을 물어보던 것이었습니다.
1: 집이 십리 안팎이라는 말에 입맛을 쩝쩝 다시는 최주부의 눈길은 그 여자의 헤어진 광당포 적삼 속에서 군데군데 드러난 흰살 위를 헤매고,
3: 그 여자는 그의 눈길을 느끼자 두 손으로 부끄러운 듯 제 가슴을 여미며 의원의 눈치를 지레짐작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하는 말이,
2: 스님, 약값은 세상 없어도 해드릴랍니다요. 자배기도 하나 남았고요. 농작도 하나 있을게요. 그거 다 팔아서라도 약값은 꼭 맹그라드릴게요.
0: 원천만에. 아이, 뭔 약값 때문에 그렇게까지야. 그럼 좌우당간에 가봅시다. 아, 대관절 누가 아픈디 그라요?
2: 애기 아버지가요.
0: 아니, 그 언제부터 아팠는디?
2: 재작년 그렇게부터, 겨울부터 그냥 시름시름 앓더니 금년 봄에 들고는 아주 그냥 멈춰 누워버렸어요.
0: 그거 참 안 되었구만. 여기서 그 동네를 가려면 고개 하나를 넘재라? 한 오리는 장정이나 사람들 그림자도 없거라.
2: 예, 맞구마요. 내가 밤에 엄서도 호랭이라도 만나면 웃자고 얼마나 쪼미쪼미 됐다고요.
3: 최주부는 부산하게 세수를 하고 망건을 쓰고 몇 가지 약을 주섬주섬 집어넣은 후 처음보다는 아주 딴판으로 선선히 길을 나섰겄다.
1: 여름 새벽이 얇아지고 느리고도 바쁘고 조용하고도

0: 시끄러운 농촌의 아침이 밝아오른디?
1: 집신 푹푹 젖은 논두렁길을 걸어온 지 한참 만에 고객 기슭에 다다랐습니다, 그려.
0: 그 여자가 앞서고 체주부가 뒤를 따라 고개를 두어 모롱이 돌았을 적에 여름에는 어느덧 얼굴을 드러내고
2: 뜨거운 볕살은 축축하고 길바닥은 벌써 훈훈하게 달기 시작하는 뒤 최주부의 눈은 아까부터 아...

는 접시만에다가 주발만 근커지더니 자꾸 번져나가 사발 크기로 넓어지고 통구스름한 어깨에도 살구꽃이 피었구나. 이것을 본 제주부는

그 죄주부는 헐떡거리며 말하기로 이보시오 아주머니 우리 좀 쉬어갑시다. 앞서가던 그 여자가 얼굴을 돌리나니 발그란 얼굴에 땀에 젖은 가슴 윤과 가느다란 허리까지

덥지 않소? 여기서 좀 쉬어갑시다. 더덥다. 여기는 볕이더니 쩌쩍 풀밭이 좋겠구먼.

0: 최주부는 환자가 있다는 만덕리를 향해 길을 나섰는 뒤 사람의 그림자가 얼씬도 않는 고개를 내 모롱이쯤 돌았을 때 잠시 쉬어가자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1: 그 여자는 얼마쯤 주저주저 하다가 최주부가 자리 잡은 곳으로 올라와 얼마간 떨어져 앉았겠다.
0: 최주부가 드러내놓고 그 여자 옆으로 가까이 가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흠칫할 뿐이지 조금도 경계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려
1: 최주부는 그 여자를 쳐다보다가 땀이나 씻어줄 듯이 오른손을 번쩍 들다가 말고는 여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2: 어디 내기나 좀 짚어볼거나?
1: 최주부는 식지와 장지를 나란히 그 여자의 맥 위에 놓자마자 손목을 움켜쥐고는 그녀를 겁탈을 하였겠다.
0: 그 여자는 한 군데 흐린 점도 없고 흥분된 기색도 없을 뿐더러 슬퍼도 않거니와 분해하지도 않았겠다. 꼭 아까 모양으로 다시 앞장을 서서 종종 걸음을 치니 최주부가 생각하기를,

0: 마침내 최주부와 그 여자는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삽장문 앞에 섰습니다. 그려
1: 여기가 우리 집인마요. 누추하제마는 어서 들어오시오.
2: 그리고 우리 남편 꼭 고쳐주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날 줄 아시오.
3: 어서 그 환자나 봅시다.
1: 엄마, 엄마. 어메, 우리 개똥이 엄마 많이 시달렸제. 여기 우원님 모셔왔은 게 아버지 콤방 났을 거이다.
3: 당신 왔는가?
1: 어메, 어메, 여보, 어쩌려고 있나고 그래요. 그냥 누워 계시지.
3: 고맙네. 그 먼 뒤를 댕겨오다니. 개똥아, 얼른 엄마 부채 좀 찾아드려라.
1: 아이, 나는 암시랍도 안 해라.
3: 울기는 왜 울어? 이제 이원님이 오셨으니께 약 묵으면 낫을 것인데. 나 말이여, 세상 없어도 나을 것이구먼. 안 죽고 살아날 것인께 울지 말어. 여보, 울지 말어.
1: 근데 여보, 내가 죄를...
3: 여보, 그런 소리 말고 어서 저 새님을 좀 앉게 해드려야지.
1: 새님, 이 자고로 앉으시오. 여보, 내가 저 새님을 모셔다가 저 새님 말씀을 들었구마요. 집에 모시고 온대야 약값 드릴 거리도 없고 당신 병은 세상 없어도 고쳐야 쓰겠고 그래갖고
3: 잘했어. 그것도 내 병 탓이지. 다 내 죄요. 임자 죄는 무슨 죄요? 당신 죄는 아닌께 그만 울더라고.
4: 그 여인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당도해서는 남편에게 최주부에게 당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려
0: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더니 몸이 아픈 자기 탓이라며 이러를 하는데,
4: 이것을 보고 있던 최주부가 생각기를, 살다 살다 이런 꼴은 처음 보네. 그려

0: 아버지께 드렸거든 비밀로 둘리대제 남편한테 고예 바치고 그 남편은 위로하네 그려
1: 병을 봐달라는 그 여자의 말에 최주부는 놀란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정중하게 맥을 짚어껐다. 재작년 가뭄으로 붙이던 논 열마지기가 다 타불고요. 추수마당에서 빗자루만 털게 된 뒤로 굶기를 밥 먹듯 했는데요. 소작도 다 떨어지고 품팔이로 그날 지내다가 여기까지 왔구마요.
0: 이것은 기혈 부족, 원기 부족에서 생긴 병인데 십전대보탕 한제는 무거야 쓰겄구먼. 그런데 내가 갖고 온 약재로는 보원탕 몇 첩밖에 못 지을 것 같은 게 일단 이것부터 묻고 내가 가서 지어 보내야 쓰겄구먼.
1: 안 되구만이라. 우리 양반 고쳐주기 전에는 요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구만이라.
0: 어허, 아 그 약재가 없단께 그러네.
1: 그러면 약재를 적어주시오. 내가 갔다 올란께. 최주부는 하는 수 없이 쪽지를 적어주니 아내는 심리 안팎길을 한숨에 뛰어가고 뛰어왔습니다. 그려
0: 밤이 돌아오고 병자와 최주부가 자는 방엔 사짜리 한 잎으로 칸을 막았는데 여자가 하는 말이,
1: 여보 나는 새님을 모시고 자게라.

0: 부려, 개똥이는 내 옆에 댔다가 눕히고 임자는 그리로 건너가더라고.
1: 굴속 같은 방안, 싫다고 해도 밤마다 예사로 벗고 눕는 환자의 아내와 산나물에 좁쌀이 눈에 포도시 띌 만큼 띄운 죽물을 먹으며 열흘을 보냈습니다. 그려
2: 최주부는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에 타산도 있고 인삼과 녹용은 물론이요 제 돈을 들여 닭도 사서 구워 먹이고 제 집쌀까지 가져오래서 쌀밥을 지어 먹였겄다.
1: 이래노니 환자는 열흘이 되니 기동도 마음대로 오고 살까지 뽀얗게 올라왔습니다. 그려
2: 마지막 날 새벽에 잠을 깨어 보니 옆에 누웠던 환자의 아내가 보이지 않고 가만히 넘어 부부의 이야기 소리가 들리난디.
3: 여보, 인자 가슴도 짱짱해져 버렸네.
2: 가슴뿐이요? 이 팔을 한번 만져보더라고. 오늘이라도 농산일을 하겠는디?
3: 안 돼야라. 아직은 안 돼야라. 조리를 조금 더 쉬야지. 그러다가 더치기라도 하면 어찌나 그라요.
2: 인자 다시는 병이 안 날 것이요? 인자 두 주먹 쥐고 벌어야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도적질이라도 해서 무고야 쓰겄어. 안 굶으면 병이 안 나겠지? 이번에 꼭 죽을 줄 알았더니 당신 덕에 살아났구먼. 내일부터는 임자를 업고 다니면 더 기운이 날 것 같구먼.
3: 간디, 여보, 당신은 껄쩍지근 않아요?
2: 무엇이 껄쩍지근하단 소리요?
3: 내가 너네 남정네랑 같이 잤는디도?
2: 백날을 같이 자면 뭔 일이 있단가? 내 병 때문에 당신한테 귀찮은 노릇을 겪게 한 것이 그것이 미안하지.
3: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무슨 짓을 하든지 당신 병만 났으면 그뿐이다 여라고 생각한 게 암시랑도 안 해지든 마요.
2: 그럼 서로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부끄럽단가?
1: 그날 아침에 최주부는 그 집에서 풀려났는데 연하문 걸음을 걸어가다 고개를 돌이키니 두 사람의 얼굴엔 광명과 행복이 영롱하게 번쩍이는 듯 하였겄다.
2: 최주부는 눈이 부신 듯이 얼른 고개를 돌리며 혼자 중얼거리기를, 저런 것들은 정조도 모르고 질투도 모르는 모양이지?

광주국악방송 남도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앙코르 방송. 오늘은 현경준의 소년록과 현진건의 정조와 약가를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별, 꿈 드리우다를 보내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면 하양 전기치 저갈 길로 고 전기 등마 가야가 지다 백전을 당당구도 질대 천바다 안가 군대 두두일 고다 또 근저용 종종

그명장 전이지 저 갈게는 나 소동고 혼잡기자 제 삼청지기 보량하고 사틀 외난 소리 봉화강사 속도날지 손인들이 황황태가 고생이 군을 차려 쌈쌀밥을 짓고 군서야 해줄이고 고구술 삼색새는 오색탕수

둘을

또 인생 시인 장에 바라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별, 꿈 드리우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정 하면 이별이라고다 서로 이별 말자 지연 맹세를 태사 안같이 믿었더니만 태산이 허망이 무너질 줄 어느 가인이 알아줄 거냐 널 시우얼시우 지와 제주와 아니에 놓지 못하리

어디가 아프고 쓰리드냐. 해 지나간 바닷가엔 파도와 물결만 남아있고 님 떠나간 내 가슴에는 그 무엇을 남겼느냐. 장미화 곱다 해도 깎고 보니 가시로다.

지금까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별, 꿈 드리우다를 보내드렸습니다.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0: 명고부 대상에는 대통령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숲 이슬 머금달을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숲 이슬 머금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숙모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 속은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어다가 어린 자식들을 구하면 될 것이 아닌가.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 뒤 실!

만나세요.

무복은 회.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다.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숙은 어느 도적놈이 다 가져가고 난데없는 조상께를 갖다 놨네요. 흥보 마누라가 여보 영감 우리 한번 열어놔 봅시다. 아 이거 열었다가 좋은 건 나오면 좋지만은 굳은 건 나오면 어떡하나. 아 그래도 한번 열어봅시다. 흥보가 한 귀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또 한 귀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비어 떨어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떨어비어 놨던지 쌀이 1만 9만석이오 돈 1만 9만냥이라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아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춰봅시다 나는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아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춰봅시다 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개를 들고 논한디

시래라.

여러분들 방금 뭐를 찾아와서.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참일이 설리 울다. 대소허니 정옥이 어짜오되 근근도생 창왕 중에 슬픈 신세 생각지 않고 어찌하여 그리 웃나이까? 조조 듣고 대답하되 내 웃는 게 다름이 아니라 주인은 실기는 좀 있으되 꾀가 없고 공명은 꾀는 좀 있으되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었노라. 이 말에 제던 마을 울댐 상공 양탄에서 고성 하우강의 중천 한장수 나온다. 한장수 나온다. 얼굴은 형산 배고 같고 눈은 소성강 물결이라. 인느 허리 고무 팔 똑포 음식 갑에 팔쪽 창창을 벗겨들어 당당히 풍의를 포성 큰소리로 호령하되 내인 초조해. 성상병장 조자룡 하름다 모르는다. 눈은 좀 닫지 말고 내장창 받으라. 얼루와 달려들어 동에 흐른 설을 쳐 남에 흐른 북을 쳐 백문으로 딜마다 사문에와 번 머리가 춥다 여리라. 여가서 번뜻 하는 여가 된 개랑배우. 저가서 번뜻 하는 여가 된 개랑배고 좌우로 충돌 허리파 허리파 허리파 백성 둘이 꽉 차듯 두꺼비 발에 차듯 은장도 칼 빼둔 여름날 번개 치듯 행행 쳐들어갈 적 비글러 시내가 되고 죽어내겨삽니다. 소왕자가 쌍접 기국의 호팡하고 흐르고 흐르고 도망을 간다.

쇠풍 달고 개우키 사르 갈제

네? 저? 적성국! 청계성국은 쌍싸고 백구만 흘리기

이러고. 정말

천리천장 나와 갔다가

가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구국을 갈 거나 애도 없고

한식하던 끝에 대소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야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 승상님이 웃으시면 복병이 꼭꼭 나느니라. 조조 듣고 기가 막혀. 야 이놈들아, 내가 웃으면 복병이 꼭꼭 난단 말이냐? 아, 이전에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웃어도 복병은 그냥 배병도 안 나고 술병만 꼭꼭 들어오더라. 이 말이 지든 마듯 좌우 산곡에서 복병이 일어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여보시오 승상님, 어서 즐기는 웃음이나 실컷 웃어보시오. 죽어도 한이나 없게. 조조 웃음 쏙 들어가면 미쳐 정신 못 차릴 적에 청비거동 마라 표독 저장수 먹장 구리 눈에 다박수용 거사리광 극청마친 다사보장장피 껴들고 불꽃같이 그 바르성 정맹우같이 달려들어 내 이놈 조조예요. 땅을 밟다 닿지 말고

호갱행하야 조조이약간다문 굴리언자길 쇼다빼는다 삼도순 시사명령 기건을 한도쟁북나발 금고세약도 화전속정배 장창대 곳에도 우리께 두고 가봇 화살을 통께

대장이 풍백을 오령하되 웅성낙조 부르기나야 나는 새도 떨어지고 땅이 툭툭거지 난듯 조조가 황급하여 아래 턱막 가불가불 여봐라 증오가 천일의 관공말이 대하우 자기 떡은 만군중 장수벌이를 풀같이 배우고다 주자장자 포장토니 그 말이 적시라니 이러 강한 영웅 중에 내가 어찌 살아가랴 날 살려라 날 살려라 허저 장유서광 등은 안작없는 말을 타고 한사석 공방을 걸쳐 초조는 갑옷 벗어 후리치고 군산 떼 뒤섞여 이리 빛

한 곳을 당도 흔히 전면에 두 길이 있는지라. 조조 제장달에 물어와 이 길은 어느 지경으로 닿았으며 저 길은 어느 지경으로 행하느냐. 제장이 여짜오되 태로는 초평하오나 이십리가 더 무없고 소로는 가까우나 활용도 길이 험악하오니 초평 대로로 가사이다. 조조 이급한만 생각하고 소로로 가자. 정옥이 여짜오되 소로산상에 화관이 있사온즉 봉연기처에 필요 군마 유지나리니 초평 대로로 가사이다. 조조 듣고 화를 내어 네가 병법도 모르고 어찌 장수라 다니는고? 내 말을 들어보라. 꽤 많은 공명이가 대로에 복병하고 소로에 헛불로와 날 못 가게 유인한들 내가 지까짓 놈 꽤 빠질 성 싶으냐? 잔말 말고 소로로 가자. 창조를 억제하고 활용도로 들어갈 때

웃었지.

박지심 운주 철승 아자 지부영시 부리로구나 초행노수거인 일곱

못 샀더니 못 사가 사태고고 정수 또 알 공수로다 이런.

조조 듣고 화를 내연대 이놈들. 사생이 유명커던 너희 어찌 우는고? 또다시 우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참아리라. 초원 상고 가득 한 뒤 두세 번 머물러 낮고 폐졸 영소라야 한 곳을 당도하니 적적 산중 송림 간에 소리 없이 키 큰 장수 노목을 질시하고 채수염 점잖은 뒤 엄연히 서 있거나 조조 보고 대경 즐거봐야 여봐라 증오가 나를 보고 우뚝 섰는 저 장수 누구냐 좀 살펴봐라 어디서 보던 얼굴 같다 승상님 그거 장승이요 조조 더욱 깜짝 놀래 장승이라니 장빈의 한 일가냐 증옥이 어짜오되 화용도 길 이수표한 장승이온디 그대지 놀래시나이까 조조 듣고 화를 내요 요망한 장승놈이 영웅 나를 속였구나 예 그 장승놈 잡아들여 군법으로 시행하라 예 좌우 군사 소리치고 장승 잡아들일 적에 조조가 잠깐 조우더니 비몽 사몽 간에 목신이 현몽을 하는디 천지만 불삼겨 날지 각색 총목이 먼저나 인왕시 실롱시 구모유소를 하였고

길신 공궁아이게 허사가를 장단이 못들는구어 궁궐동약 못들진댄 차라리 타버리고 대화지러버렸더니 말은 부지가 놓던 놈이 가지 찢어

라고 이름 지어 행인 거래 대도상구구 함정을 세우고 두니 이삐

0: 광성 하옥기를 전반 전반발했네다.
1: 초조 깜짝 놀래 잠에서 퍼뜩 깨더니만은 야들아 목신 행영 마라. 목신 보고 놀란 것이야 내 도리어 실체로구나. 분간 방송하여라. 도로 그 자리에 갖다 세웠겄다. 조조가 화찜에 이로주 취케 먹고 오한양진 장수놈들 험구를 하는디 이런 가관이 없겄다. 야들아 내가 이번 싸움에 패를 좀 보기는 보았지만은 도대체 오한양진 장수 근본인지 그놈들이 별 보잘것없는 숭원상놈들이니라. 유현덕인가 하는 이 손은 지가 자칭 한종실이라 허되 양산 처마전에서 돗자리 치기 집신삼아 생하던 궁반이오. 광공 그 손은 하동 그릇장사 점하니오. 장비 그 손은 탁군 산육장사놈이라. 상놈이로 돼 그놈의 고리 눈에 돌려 유관장 3인이 결의 행제매 졌겄다. 또한 조자령인지 여는 이 손은 지가 벼룩시령 아들놈인 체하고 진중으로 팔팔팔팔팔 뛰어다니며 아까운 장수 목만 똑똑 비어가거든 그놈 근본 뉘할 수 있나. 상산 돌틈에서 쑥 붉어진 놈이라 네 놈의 자식인 줄 모르지만은 저희들끼리 찾아가야 조자령이라 하겄다. 내 나이 실적 존장인디 아 이놈이 여차하면 이놈 조조야 조조야 허니 내가 세욕에 뜻이 없어지거든. 그놈 뒤졌으면 좋겠지만 죽지도 않고 원수 놈이었다. 또한 제갈량인지 하는 이 손은 지가 술법 있는 치하고 마른 자로거니와 현덕이가 용렬한 자라 그 손을 데려다가 선생이니 후생이니 하지만은 아 남양 땅에서 팥갈던 농토생이 아니냐. 책가준 놈이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너희도 그리 알고 그 손들께 미리 질리지 마라잉. 별 보잘것없는 보리붕탱이라. 정욱이 어짜오되 왕우장상이 영유 종후와 예로부터 일러쌉고 병계자는 패라 하니 남의 험구 그만하고 남은 군사 점고나하여 보사이다. 점고하잘 건 무엇 있나? 정옥이 너, 나 너 모두 합쳐서 한 50명쯤 되니 손가락으로 꼽아 보아도 알겠구나. 정옥이 네가 점고하여 보아라. 정옥이가 군안을 안고 군사 점고를 하는 뒤 대장의 안유병이 물고요. 조조 듣고 아차차차차차 아까운 놈 죽었다. 안유병이가 어찌하여 죽었느냐. 오림에서 자룡 만나 죽었소. 너희 급히 한나라 가서 안유병이 살인 물려오너라. 승상님이 혼자 가서 물려오시오. 나 혼자 가서 맞아 죽게야. 그러면 소졸 등은 어찌 간단 말이오. 어따 이놈들아 그놈이 하도 불쌍해서 하는 말이로다. 또 불러라. 후사파의 천총 허무적이 허무적이가 들어온다. 두고 벗어 손에 들고 갑부 벗어 드러내고 부러진 창대를 꾹꾹꾹 전동 트럭

발뜰에는 아니오고 점고난 이래오고 점고발고 서사이다. 조조 화를 내요 이놈. 너는 천초의지 도래로 굴레도 없이 어연불백의 심하다. 내 저놈 목삭 비어내어 던져라. 허무적이 기가 막히오. 예!

장관솔 얼굴이 나아프건디다 당장 그 목숨을 끊어.

우지 말고 거기 있다 점거 끝에 함께 가자. 또 불러라. 좌기병의 골레종이. 골레종 들어온다. 골레종 들어온다. 좌편팔 창을 맞고 우편팔 살을 맞아. 다리도 쭈룩 쭈룩 반생반사 들어와. 예! 조조가 보더니 박장대소하며 웠다 그는 병신부자로구나. 우리는 죽었다 살겄다 달아나면 저놈은 뒤에 니지막하니 떨어졌다가 우리 간 곳만 손가락으로 똑똑 가르쳐줄 놈이다. 너희들 열한 날 전쟁 물식의 소징인들 없겠느냐? 내 저놈 큰 가마솥에다가 푹신 징케 데려라. 한 그릇씩 먹고 가자. 골레종이가 눈을 찢어지게 흘기며 승상님 눈보니 인장식 많이 하게 생겼소. 내 저놈 보기 싫다 쫓아내고 또 불러라. 우기병의 전동다리.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부러진 창대 들어가 내고 팔을 치르고 온주로 새빨간 엄중대함 몸을 날렸고 정거정 섭수에게 들어와. 예! 조조가 보더니 옛기 웬놈이 저리 성허냐. 성허거든 어서 휘쳐잡수시오. 네 이놈 그게 웬 말인고? 아 승상님이 병든 놈은 데려 먹자기로 성한 놈은 휘쳐잡수라 하였소. 웠다 이놈아, 너는 하도 성하기에 반가워서 하는 말이로다. 승상님 군사들이 미련해서 죽고 병신되지요. 네 이놈 그게 웬 말인고? 아 승상님도 생각을 좀 해보시오. 싸움할 때는 뒤로 딱 숨었다가 싸움 아니 할 때는 앞에서 저정거리고 다니면 죽을 배 만무하고 병신될 배 만무하지요. 웠다 그놈 두었다가 군중에 씨얼까 무섭구나. 저놈 보기 싫다 쫓아내고 또 불러라.

마병장 구목수에 예! 너는 전장에 이런 건 없느냐? 예, 이런 건 별로 없어. 야구놈 신통하다 마른다 어쨌느냐? 팔았지요? 야, 이놈아. 그 좋은 말을 날더러 묻도 않고 니것 팔듯 팔았단 말이냐? 한나라 공명이가 말 사러 보내더라고 왔길래 미리 대동꿈으로 17마리의 양 7돈 받고 팔았소. 야, 이놈아. 말 없으면 무엇을 타고 간단 말이냐? 승상님 타고 갈 건 걱정 마시오. 들 것에다 미고 가든지 정편케 가시려면 지게에다 짊어지고 설렁설렁 가면 칠붙고 더욱 좋지요. 야, 이놈아, 내가 안진뱅이 의원이냐? 지게에 지고 가게? 그놈 눈구녕 보니 큰 일렐놈이로고. 아, 눈이 사 승상님 눈이 더 큰일내게 생겼지요. 어따 이놈들 말말에 폭포가여 나죽겄다. 여봐라 지흥우가 점고 그만하고 우선 시장하니 군량지기 불러 밥 지어라.

진한 놈 고향을 바라보며 앙치한 통곡 호치한 흐방극 화려한 사흘기 방망어다

92만 원. 대소원이 정욱이 기가 막혀. 야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 적벽에 한번 웃어 백만 군사 몰사하고, 오림에 두번 웃어 죽을 뽕변 당하고, 이 병속 같은 데서 또 웃어놨으니 이제는 시도 없이 다 죽는구나. 조조 듣고 대답하되, 야 이놈들아, 나 곧 웃으면 트집꽃 잡지 말고 너희들 또 생각을 좀 해봐라. 만일 주유 공명이가 이곳에다 복병은 말고 병등 군사 연화문명만 묻어 두었더라도 조조는 말고 비조라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대소헌이 웅소임이 지든 마든 하령 또 산상에서 방포석이 꿍, 이놈에서도 꿍, 저놈에서도 꿍, 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우! 동캔 차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허령상국에들 그러니 귀국장조를 들인 혼부를 부신하야 몇몇 상고석에 설치 500두수가 양편으로 갈라서서 대장길을 들은 난 네 대원수관공 삼군사변길아 둥그려 세겹난 네 넘나마다 주간봉목 회담 삼각소에 보기 눈을 부름뜨고 정력도 비껴들고 적터마 달려오며 우리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뒤지르면 네 이놈 초조해 짜름 뭐 길게 빼어 청령도 받아라 초조가 기가 막혀 여봐라 증오가 오는 장수 누구냐 정옥이도 혼을 잃고 호통소리 장비 갖고 달랜 모양 자료 갔소 어따 자세히 좀 살펴봐라 정옥이 정신 차려 살펴보고 하는 말이 기색은 홍색이오 이풍이긴 우거지 광공일시 분명하오 터국 항공이라면은

사세 도차하니 아무캐나 한번 대전하여 싸워볼 밖에 도리가 없다. 너희들도 한번 힘껏 힘을 내야 한번 싸워보아라.

진이 척수구단 공부로 오간 천장

있단만은 나의 운명이 삼국의 으뜸이라.

허허이 아들아, 내가 신통한 꾀를 하나 생각하였다. 무슨 꾀를 생각하였소? 나를 죽었다고 혼이불로 덮어놓고 군중에 발상하여 너희 모두 발 뻗어놓고 앉아 울면 송장이라고 피할 것 아니냐? 혼이불 뒤집어 쓰고 살살 기다가 한 달은 박질로 달아나자. 증옥이 어짜오되 산승상 잡으려고 양궁명장에 쟁공한 뒤 사승상 목백이야. 청룡도 그 잘드는 칼로 눈목 얼마나 그리 힘들어 배우리까. 공연한 꾀 내었다가 목만 허비하고 보면 다시 움직일어날 수 없고 활용원귀 될 테오니 여튼 꾀 내지 말고 어서 빌어나 부옵소서. 조조 할 일 없이 장군 마하의 빌로 들어가는 뒤 토구 벗어 땅에 놓고

그냥

울면서 간교한 웃음소리로 히히히히 몸을 굽혀 절하며 하는 말이 장군님 폐원제 오래오니 별일 무량 하시니까 간우공은 어린 마음 마상에서 몸을 굽혀 호언으로 대답하되 나는 북명하여 조승상을 처부하려고 이곳에 와 폭병하여

지철 이놈 네 말이 간사한 말이로다. 내 비록 전일에 후원한 입었으나 오늘날은 우한 양진 사이에 어찌 사를도 공을 피하리오. 인육 죽일 것이오되 전일 면분 생각하고 문답원서로 허거니와 필경은 죽이려니 내 누세 한옥치신들어 등상극할 뿐더러 삼분천하 분

되니 미워하리 좁은 길을 터버리고 활용도록

하고 오근 피디를 허였으니 군진도 그를 보아 소장을 살려주고 가에 피하소서. 관공이 꿀찌저와 이양은 의인지요 조양자는 청중대인이라 이리 그르 허군지와 너는 한나라 적자요.

조죽의 약간당 길중간장이 다 녹는다. 아이고 여보 장군님 시각에 주리를 망정 따그 한 마을을 들어보오.

시드려 사빌소연 우와 일대균 쌍방천급이오 마흐 백금이라 금은보가 깨장구 발로 태어서 들여쌓고 천나길세 골라들여 고대광실 높은 집에 미녀 충공하였으며 조석으로 분

대학을 다녀도 나는 엄마하지 않고 직진 우석을 얻는디 장군님은 어찌하여 우죽을 두발이시오 무수가 찔리고 그지 그제하니

대장 한량 죽은 내가가라 수나장졸 시없이 모두 죽이고 날 은혜를 생각하니 그저 있게 미안하여 나로서 자칭하고 준장을 당할 적어 내 손으로 술을 부어 내게 올리거 날 잔을 잠깐 머무르고 적토마상의 손 떠돌라 나는 뜻이 달려서 일고성 한칼 끝에 알량 문주 양작의 머리를 손등 땡기렁 베어들고 내 등으로 돌아오니 술이 식지 아니했고

벗어내야 네가 안채게 다 기록하니 그건 내 갚아있고 오늘날은 너를 잡을 때라 불량장은 얻어준 물을 두었으니 잔말 말고 칼 받아라! 칼을 번쩍 빼어들고 조조 앞으로 바싹 달려드니 초조 칠세가야 옷깃으로 가리면서 칼막으려 방세거니 관공이 웃으시며 네가 박작을 쓰고 배락은 피할 망정 옷깃으로 내 청룡도를 피한단 말이냐? 글씨요 조한노유 하우없다가 겁결에 잠이 깨요 초풍할까 조구보니 장군님은 제발 가까이 서지는 마옵소서 네 말이 날다려 유정타하며 어찌 가까이는 서지 말라는고? 글쎄요! 장군...

단공이 청룡도를 높이 들어 조조 목을 베인한 듯 검녀두이 혼인하면 생기자 유혈이라 네 목에 피를 내어 내 칼을 한 번씩 치려함이로다. 목을 냉겨 땅 컥 찍어놓으니 조조 정신 낫지라야 군사들을 돌아보며 아이고 여봐라 군사들아 청룡도가 잘 든다더니 과약기연이로구나. 아프지 않게 잘도 돌려가신다. 내 목 있나 봐라. 간공이 웃으시며 목 없으면 죽었으니 죽은 조조도 말을 하느냐. 예, 큰한 정신이 조쌉기로 마른 기우 허거니와 호는 벌써 피난간 지 오래로 소이다. 관공은 본시 조조의 은혜를 태산같이 입었는지라 조조의 애건이 비는 말에는 아무리 철석같은 간장인들 감동 아니할 리가 있겠느냐. 조조를 놓을까 말까 유예 미결하던 차에 주장이 여짜고대 장군님은 어찌하야 적하리 백일을 조조의 여태까지 살려두니 인예를 모르시오. 강동이 무진범이 하명을 파한 후 홍문제 간진폐공 무심히 그 전도와 항장에 달린 칼이 쓸 곳이 없었고 겸영사 주야머리 장량옥통소 한국조 슬피 부렁 발전표 흩었으니 호강은 풍랑 잡음사라. 하물며 조맹덕은 시세진 능신이요 난세지 가능이라 장군이 말로 싸고면 소장이 잡으리다. 배란가 달려들어 좋은 벽사를 꺾 잡으며 왕진명이 형이 초창수라. 내 목에 달린 목숨 네 어디로 피할 쏘니. 잡아 흔들어 놓으니 조조가 벌벌벌벌벌벌벌 떨며 여보 주별감 내가 이 다음에 술 많이 받아들일 테니 제발 날 좀 놔주시오. 관공이 보시고 아사라 아사라 그리 마라. 어디 참아 보겠느냐. 목 불린 견이로구나. 목숨 일랑 끊지 말고 사로잡아 가자. 좌우에 제장 군조를 한편으로 갈라 세우고 말 머리를 돌리실제 조조가 급히 말을 잡아타고 일마장을 달아난지라. 관공이 거짓 분을 내어 내 분부도 듣지 않고 제 맘대로 달아나니 그제로 죽어보라. 조조 듣고 말하래 뚝 떨어지니 장졸들이 한거 파야

아주 기가 막혀. 오지 마라. 불쌍한 자들들하고 치를 마라. 나 죽기는 술 차리나 자냐간

흰새 곤개고양

관공이 화를 내요. 이놈 조조야 들어보아라. 내 너를 잡으러 올 때 훈련장에다 짐을 두었으니 그때 놓고 나 죽기는 그 아니에요.

길을 오른 팔로 밀사오니 조수 같은 이 몸조주 아니 잡아 가들에 두고 굴을 신나르어리다. 당군진 타신 적토바며 종종들을 소장에 들이고 그 칼이나 죽기는 그 안에 관통하오 별반통 조그를 하고 웃어 관공을 어디나 조절할 개인 놓고 해마야 돌아가니 세인지 노래를 허대 슬금 꺼내 활용도 좁은 길에 빙동기가 살아간 얘기 즉

본국으로 돌아와 공명전 배열하되 용렬한 관모는 조조를 잡고도 놓아싸오니 의율 시행하옵소서. 공명이 급히 내려와 관공의 손을 잡고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지라 장군을 그곳에 보내싸오니 그 일을 뉘알리오.

거절됐던 3일 만에 여러 중생 모아들어 어떤 스님 광세 들고 또 어떤 스님은 죽비 들고 어떤 스님 목탁 들고 또 어떤 스님은 대징 들고 이야 머리 깎은 상자 스님 큰 법당 올라가서 다리 몽둘 처북채 양 손에다 갈라들고 큰 북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목요일부터 나흘 동안 솔바람 물소리도 잠시 쉬어갔는데요. 다시 새벽 5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이번 연휴는 좀 짧게 느낀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예년에는 날짜를 잘 붙이면 일주일 가까이 쉴 때도 있었는데 올해는 나흘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멀리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린 분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자녀들 얼굴을 본 부모님들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짧은 연휴를 잘 붙잡아 잠깐이라도 여행을 다녀오셨을 겁니다. 뭐 고향에 다녀오셨든 또 여행길에 오르셨든 아니면 집에서 조용히

많이 쉬셨든 이번 추석이 여러분께 편안했던 쉼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은요, 연휴의 피로를 너무 빨리 털어내려고 애쓰기보다는 연휴 동안 무거웠던 어깨부터 천천히 풀면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역금 지름시조 푸른 산중하애입니다. 노래의 이한교입니다.

0: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엿금지름 시조 푸른 산중 하에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이한교였습니다. 오늘은 9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의 추석 연휴를 지나 다시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연휴가 참 빠르게 지나갔다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막상 시작될 때는 아우 나흘? 그래도 꽤 쉬나 보다 싶었는데 장을 보고 또 짐을 챙기고 고향길에 오르고 가족들 얼굴 한번 보고 나니까 어느새 월요일 아침이네요. 수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식들 얼굴을 한번 더 보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명절이라는 것이 마냥 반갑고 즐겁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며칠 쉬려면 밀린 일들을 다 처리해둬야 마음이 편하고요. 또 아들, 딸들은 부모님들께 마음을 쓰느라,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 챙기느라, 그리고 차례 준비며 음식 장만으로 몸도 지치고 정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필요한 건요. 연휴 동안 고생했을 서로를 헤아리는 따뜻한 한마디가 아니겠습니까? 고생했어. 아유, 그래. 먼 길 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말들. 네. 이런 말들이 오가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는 도들볕 우리 음악과 일상 속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세대 간 공감의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주민번호 1234도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고향 산타령 내 홀레야 듣겠습니다. 노래의 최장규와 고향 들소리 보존회입니다.
1: 여보게들! 에이! 다 천수담 놈뱀이에 물도 대고 했으니 우리 황소, 흑소, 누렁이 데려다 쟁기질 한번 해보세요!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정성껏 담아온 우리 음악의 다양한 표정들, 새 음원 시리즈에서 오늘도 한 곡을 꺼내 듣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08년 새 음원 시리즈 김경아의 필입니다. 이 가운데 준비한 곡은 여러분께도 친숙한 창부타령인데요. 노래로 즐겨 듣던 가락을 오늘은 김경아의 피리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창부타령은 본래 경기 지역의 굿판에서 부르던 노래가 민요로 자리 잡은 곡인데요.

복을 빌며 부르던 노래가 차츰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국거리 장단을 타고 흐르는 맛깔스러운 가락이 매력입니다. 오늘 피리 연주를 들려줄 김경아는 피리 여사제로 불리면서 전통음악에서 창작음악까지 폭넓은 무대를 걸어왔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에서 피리 수석단원을 지냈고 국악그룹 슬기둥에서도 활동했는데요. 지금은 서울대 국악과 교수입니다. 오늘은 창부 타령을 통해 잘 아는 노래여서 반갑고 피리로 만나게 되니 또 새롭게 들리는 그 맛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아의 피리, 박종호의 장구반주로 듣겠습니다. 창부 타령입니다.

김경아의 피리, 박정호의 장구반주로 창부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가락을 따라가다 보니 벌써 끝났나 싶은데요. 2분 30초 남짓한 연주가 유난히 짧게 느껴질 만큼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남는 연주였습니다. 김경아는요, 고풍, 연정, 청풍명월 등의 독주 음반으로도 자신의 피리 소리를 담아왔는데요. 다음 기회에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김경아의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와 함께하는 도들볕 우리 음악. 다음 시간에도 귀 기울여 듣고 싶은 우리 음악. 그 한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오은계서조 여음인데요. 오은계서조는 여밀락의 다른 이름인 아명입니다. 그 가운데 오은계서조의 여음 전해드립니다. 연주에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이고요. 13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오은계서조 여음이었습니다. 연주의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연휴가 끝나고 출근했을 때 분명 쉬고 왔는데도 몸이 더 무겁고 자꾸 멍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연휴 뒤 피로는 단순히 잠이 모자라서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식사 시간이 달라지고 평소보다 오래 운전하거나 한 자세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겹치면서 생긴 피로일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우리 몸까지 평소 방식대로 쉰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휴 뒤 피로 회복의 첫 단추는 원래 생활 습관으로 돌아오기입니다. 특히 잠을 보충하겠다고 아침 늦게까지 더 잔다거나 낮잠을 두세 시간씩 자면 그날 밤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면서 피곤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낮잠이 필요하다면 길게 자기보다는 짧게 쉬고 무엇보다 평소 일어나던 시간을 다시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휴 동안 어딘가 결

그리고 뻐근해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을 부치거나 설거지를 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있었다면 목과 어깨 근육이 뻣뻣해질 수 있고요. 또 장거리 운전처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면 허리와 엉덩이 주변 근육도 긴장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픈 부위를 한꺼번에 세게 풀려고 하기보다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머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출근해서 다시 몇 시간씩 앉아 있다면 틈틈이 자리에서 일어나 굳어있던 몸을 천천히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근 첫날부터 피로를 커피로 밀어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카페인이 잠깐 졸음은 줄여줄 수 있지만 늦은 시간까지 많이 마시게 되면 그날 밤 잠을 방해해서 다음 날 또 피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정리해보면 연휴 뒤 우리 몸에 필요한 건 특별한 피로 회복법이라기보다 자고 일어나고 먹고 움직이는 시간을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장부질 소리 듣겠습니다. 소리의 손정순 외 여러분입니다.

손정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장부질 소리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1부 마무리 곡 소개합니다. 설장구 합주 준비했습니다. 연주에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입니다.

1부 마무리곡 설장구 합주였습니다. 연주의 관현 맹인 전통 예술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그리고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좁혀보는 주민번호 1234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보통 공연이라고 하면 저녁 시간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하루가 한창 시작되는 오전 11시, 우리 음악을 들으며 특별한 아침을 보내는 공연도 있습니다. 바로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의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입니다. 우리의 아침을 여는 한국 음악인데요. 이 무대는 대전국악방송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함께 이어온 오전 국악공연으로 오는 9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젊은 국악그룹 트리거입니다. 트리거는 가야금의 이송희, 아쟁의 박필구, 검은고의 최현정, 이 세 연주자가 함께하는 팀인데요. 가야금의 맑고 섬세한 소리와 낮고 깊게 울리는 아쟁, 또 힘있게 현을 뜯어내는 검은고까지 서로 음색이 다른 세 가지 현악기로 전통 민속악부터 현대적인 창작 국악까지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음악을 만드는 방식도 눈길을 끕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사로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현을 뜯고 밀고 당기며 만들어내는 각 악기의 고유한 소리로 하나의 장면과 이미지를 그려내는데요. 트리거는 이런 음악을 현의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윈드, 현현선선, 폭류 등 트리거의 창작곡들을 들으실 수 있는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9월 공연. 젊은 연주자들이 가야금과 아쟁, 검은고 세 악기로 펼쳐 보이는 새로운 현의 언어를 직접 오셔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누리집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트리거의 연주로 폭류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요. 가을이 되면 문득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죠. 반가웠던 만남도 아쉬웠던 이별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운선의 곡입니다. 이 곡의 해설에서 가을을 사랑이 필요한 계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헤어짐에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떠올리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운선 작곡 만남과 이별의 가을날입니다. 박용호의 대금 연주로 듣겠습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만남과 이별의 가을날이었습니다. 대금연주의 박영호였습니다. 다음 곡은 풍구타령입니다. 연주의 안은경 외 여러분입니다.

풍구 타령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안은경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라는 걸 썼던 기억 혹시 있으실까요? 앞에 빈 종이가 펼쳐지면 첫 문장부터 딱 막히지 않나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평생 그냥 나로 살아왔는데 막상 설명하려니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장점을 쓰라는데 성실합니다라고 하자니 너무 평범하고 또 단점을 쓰라는데 진짜 단점을 적었다가는 괜히 떨어질 것 같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참 많이 등장했던 문장이 있었죠. 제 단점은 지나치게 꼼꼼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이라고 써놨는데 읽어보면 아주 훌륭한 장점이죠.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는 정직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왜 부모님들은 전국에서 동시에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도 그때는요. 그 몇 장짜리 글이 꽤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겪었고 거기서 뭘 배웠는지, 그걸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가 취업 준비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표현 하나를 놓고 밤늦도록 고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그 취업 현장에서는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장은 사람 혼자 쓰지 않아도

도 되는 거거든요. 경험 몇 가지와 지원 직무를 넣고 생성형 AI에게 부탁하면 제법 번듯한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문장을 매끈하게 만드는 능력만으로는 능력을 가려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자 질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래서 직접 무엇을 해봤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AI를 써봤습니까? 처음 결과와 나중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멋진 문장 뒤에 있는 실제 경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들은 요즘 자기소개서 대신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음악 한 곡 듣고 달라진 면접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으실 곡은요. 바다로 간 연어입니다. 연주에 중앙 컬치밴드 원입니다.

바다로 간 연어였습니다. 연주의 중앙 컬치 밴드 원이었습니다. 자, 주민번호 1234. 오늘은 세대에 따라 달라진 취업 풍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꽤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올해 하반기 신입 채용입니다. 최근 반도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어느 대기업 얘기인데요. 아예 기존 입사 지원서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없애고 AI를 어떻게 활용해 봤는지 또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적는 새로운 서식을 도입했습니다. 면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면접관 앞에서 20분, 30분 동안 내 경험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나절 동안 여러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특히 면접장에 마련된 컴퓨터에서 거대 언어 모델, 즉 AI를 직접 활용해서 직무와 관련된 문제를 풀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겁니다. 한동안 취업 준비생에게 AI는 몰래 쓰면 안 될 것 같은 도구였는데요. 자기소개서를 AI가 써주면 그게 정말 내 글인가 뭐 이런 논쟁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떤 회사는요, 아예 면접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AI 여기 있습니다. 써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당신의 능력을 펼쳐보세요. 여기서부터는 AI에게 질문 한 줄 잘 던진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나온 답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쓸만한 것과 버릴 것을 골라야 하고 부족하면 다시 질문하고 마지막에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즉, AI라는 도구는 빌릴 수 있어도 판단까지 빌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까다로워진 면도 있습니다. AI가 글을 대신 써주니 취업 준비가 쉬워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럴듯한 말 뒤로 숨기가 오히려 어려워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업을 앞둔 후배에게는 자기소개서 잘 써야 한다라는 조언은 부족한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나 더 붙여야겠죠. 그래서 네가 직접 해본 건 뭐니? 글은요,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경험까지 AI가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번호 1234였습니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시간 속으로 준비합니다. 해금연주의 노은아입니다.

들으신 곡은 시간 속으로였습니다. 해금 연주의 노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무리 곡 소개합니다. 더불어 숲입니다. 노래의 전경옥입니다.

더불어 숲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정경옥이었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노래를 하다 보면 음정이 살짝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원래 음보다 조금 올라가면 샵, 반대로 내려가면 플랫이라고 하지요. 자, 그럴 땐 눈치 봐서 얼른 제 음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또 자연스럽게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의욕이 넘치면 음이 올라가고 몸도 마음도 지치는 날엔 또 음이 내려가죠. 아마 오늘은 많은 분에게 그게 숙제일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조금 올라갔거나 또 내려갔던 일상의 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오늘 하루 천천히 원래 음을 찾아가 보죠.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하림의 노래였습니다. 위로 함께 들어와 봤어요. 자, 연휴가 끝났습니다. 원래 연휴 끝나고 나면 몸은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연휴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람 소리도 유난히 낯설고 몸도 평소들에게 벌떡 일어나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아침 새벽 5시부터 5시 40분 동안 무려 40분 동안 핸드폰 알람과 싸웠지 뭡니까. 아, 조금만 더 하다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기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하루 조금 삐걱거리다 보면 조금씩 제 리듬을 찾게 되실 겁니다. 연휴 끝났다고 처음부터 너무 달리지는 마시고요. 천천히 평소의 내 속도를 찾아가 보는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연휴 어땠는지 그 얘기 이 아침 나눠볼까요? 좋았던 일도 있으실 거고 속상했던 일 당연히 있으시겠죠. 오늘 한번 털고 가죠. 너무 좋아서 자꾸 생각나는 일 환영이고요. 자랑하고 싶은 거 마음껏 자랑해 주시고요. 속상했던 일 다 털어놓으시면 툭툭툭 제가 털어내 보겠습니다. 사연 없이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만 해주셔도 아우 감지덕지죠.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비단의 연주로 한식 도락 듣습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비단의 연주로 한식도락 들려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김나니의 노래로 한 500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추석 때 있었던 일, 좋았던 일, 속상했던 일, 사소한 일, 대단했던 일,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지금도 문자 보내주실 수 있어요. 문자 샵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4723님, 어제 연휴 마지막 날 밤에 창문 닫고 자려고 창가에 갔는데요. 어머, 저게 뭐야? 저게 무슨 빛이지? 아마도 그건 보름달이었던 거지요. 아, 어제 보름달 진짜 크고 밝던데요. 정작 추석날 밤은 보지 못했던 달을 어제 보게 되었는데요. 진짜 밝았습니다. 라고 사진도 하나 보내주셨네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나 보고 싶었죠? 이러면서 달이. 추석날 뭐 전국이 다 흐리고 비 오고 그래가지고 못 봤었잖아요. 그만큼 더 밝은 빛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13멋쟁이님, 한디 반가반가 출첵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저는 계속 일했었는데 연휴 동안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길 하다 보니까 어우, 오늘 아침은 좀 피곤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네, 그 며칠이 뭔지 게다가 날씨가 또 갑자기 이제 차가워지고 있어가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 서울 18.8도, 춘천 14도, 안동 17도, 대구는 좀 따뜻하네요. 20.4도, 부산도 2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목요일날 수요일에 비가 올 예정이고요. 목요일 되면 확 기온이 떨어집니다.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든다. 요날 새벽에 창문 열고 자면 감기 들기 쉽다. 나는 지금은 월요일이지만 목요일부터는 창문을 잘 닫을 것이다. 예지력 한번 발휘해 주십시오. 2584님도 제작진 여러분, 애청자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셔야죠. 항상 좋은 방송 들으면서

어르신들 모시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르신 반갑게 만나는 아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상의 노래와 연주로 액맹이 타령 듣습니다.

이상의 노래와 연주로 앵매기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평일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좋았던 일, 속상했던 일 다다다 문자로 보내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고요. 1638님 사연 볼게요. 연휴 내내 가족들 밥해 먹이느라 바빴어요. 아들 내외 왔다 가니까 딸내 부부들 오고 마지막 날 남편이 그러네요. 아유, 당신도 좀 쉬어. 그 말을 첫날 했었어야죠. 진짜 연휴 끝나가는데 이제서야 당신도 좀 쉬어라니. 아, 참 남편분 센스가 좀 떨어지셨네요. 아, 참.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당신도 좀 쉬어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야 되는 건데 어떡하죠? 이제 또 연휴가 다가옵니다. 그때 남편분의 어떤 활약을 기대해 보겠다고 참호이 드린 햇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7731님 한디, 오늘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화들짝 놀랐지 뭡니까? 어머님이 싸주신 송편, 고기, 전, 과일이 한가득입니다. 이거 언제 다 먹죠? 라고 하셨는데요. 뭐 시험시험 드시면 되죠. 아, 그래도 어머니가 싸주실 때 그때 이게 천년만년 싸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맛나게 드십시오. 6813님 명절에 가족 사진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눈을 감으셔서 8번이나 찍었는데요. 결국 제일 잘 나온 사진도 아버지가 눈을 감고 계시네요 라고 하셨어요. 뭐 이럴 때 AI 한번 쓰는 거죠. 우리 아버지 눈 뜨고 있는 사진으로 좀 변환해줘 이러면 또 걔가 잘 하더라고요. 자, 일산멋쟁이님, 오호, 아까 사연도 저희한테 보내주셨죠. 연휴 동안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거를 안 했더니 찌뿌둥하다고 하셨는데요. 벌떡 일어나실 수 있게 응원의 메시지로 노래 들려드립니다. 이한철의 노래 슈퍼스타, 힘내실 수 있도록 락 버전으로 한번 갑니다. 렛츠고!

박정희님 신청곡 이한철의 슈퍼스타에 이어서 월양거문님 추천곡이었습니다. 나윤선의 노래 그리고 별이 되다 함께 들어봤어요. 토닥토닥님이 아하 며칠 지났지만 창호이들이 4살 3주년 축하축하합니다 라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3주년 무슨 축하를 했었어야 되는데 9월 25일 저희가 추석 특집 방송 나가는 바람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따로 하지는 않았고 저도 살짝 잊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잊은 것을 이렇게 또 일깨워 주시니 어찌 감사를 드려야 될지 토닥토닥님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에 있었던 일 오늘 사연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2560님 연휴 내내 너무 먹었나 봐요. 오늘 아침 체중계 위에서 현타가 왔습니다. 빠밤 어떻게 나흘에 3kg이 찔 수 있죠? 오늘부터 다이어트 들어갑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뭐 그냥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너무 또 마음에 담아두고 이거 살 빼야 돼 하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요. 천천히 빼시면 되죠. 0853님 추석 당일 하루만 쉬고 내내 일했습니다. 추석이 생일인 큰딸 생일 파티도 해주고 추석 당일날 막내딸과 영화 암살자들 무대 인사 보고 왔습니다. 그 외에는 다 일을 하셨군요. 무려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와 진짜 애 많이 쓰셨네요. 오늘까지 근무하고 드디어 내일 쉬네요. 신나 하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0853님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국악전자유랑단의 노래와 연주로 놀량가 듣습니다.

맞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0093님 자식 손님들 치르느라 아내가 병날 지경입니다. 그래도 자식들 보니까 좋대요. 자식들이 보약이래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제분들이 이 방송을 들어야 할 텐데 말이죠. 얼굴만 보여줘도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한다. 바쁘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이 자주 부모님께 얼굴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자, 창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8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추석 연휴 잘 보냈지 창호야?
1: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외갓집에도 다녀왔다요.
0: 우와 즐겁게 보냈구나.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는 뭔지 퀴즈 가볼까?
1: 네. 바로 문제 드려요. 옛날엔 추석이 지나면 시집간 여성들이 친정 식구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친정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시댁하고 친정 사이 중간쯤에서 만나갖고 안부도 묻고 못다한 얘기도 나눴대요. 이 풍습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엿보기, 2번 반보기, 3번 다시 보기, 4번 눈치 보기. 좀 어려워요. 친정까지 다 가는 게 아니고 반쯤 가서 만난 게 힌트예요. 요 정도면 이제 아시겠죠?
0: 네, 창호가 오늘은 추석 뒤에 이어졌던 옛 풍속을 퀴즈로 가져와 봤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기도 하고 시집간 여성이 친정에 마음대로 다녀오기도 쉽지 않았었죠.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농한기에 접어들 때면 친정 식구들과 서로 중간쯤 되는 곳에서 만나 회포를 푸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풍습은 무엇인지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엿보기, 2번 반보기, 3번 다시보기, 4번 눈치보기 입니다. 창호가 아주 큰 힌트를 줬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고 친정까지 가지 않고 반쯤 가서 만난다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정답 아시겠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들은 음악 김용우의 노래입니다. 진주 남봉과 함께 들어보죠.

김용우의 진주남봉가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창호가 오늘은 추석 뒤에 이어졌던 옛 풍속을 퀴즈로 가져왔습니다. 옛날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시집간 여성이 친정에 마음대로 다녀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 농한기에 접어들

그때쯤 친정 식구들과 친정 집과 시가댁 그 중간쯤 되는 곳에서 만나서 회포를 푸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풍습이 뭔지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엿보기, 2번 반보기, 3번 다시 보기.

0: 그 내용이 참 우프네요라고 하셨어요. 그니까요. 예전에는 친정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1510님도 정답 2번 반복기로 보내주시면서 옛날 어머님들 안쓰럽습니다라는 사연 주셨고요. 0632님 반복기 그 시절 얼마나 친정 식구들 만나는 것이 애틋했을까요? 요즘이야 영상 통화도 할수 있고 참 편리한 세상인데.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편리해졌는데 그 영상 통화 한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오늘 아침 부모님 며칠 전에 뵙고 왔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안색은 어떠신지 영상 통화 한번 해보시죠. 3335님 2번 반복이 정답입니다. 엄마가 드라마 전원일기 보는 거 좋아하시는데요. 반복이 주제의 이야기가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습니다. 아 맞아요. 요즘 케이블 TV에서 하루 종일 그 전원일기 보여주는 그런 채널 있대요. 막내 금동이 처가 친정 엄마와 반복이로 만나는 에피소드를 봤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아하 그런 또 연속극 속 장면도 있었군요. 자 창으로부터 오늘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반복이었어요. 근데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반복이라는 이름에는 친정까지 밥만 간다는 뜻도 있지만요.
0: 오.
1: 가족들을 실컷 못 보고 밥만 본다는 뜻도 있대요.
0: 아이고, 그러네.
1: 이름부터 좀 짠하죠.
0: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인데 하룻밤 자고 오지도 못하고 반나절만 보고 와야 되는 거니까 더 아쉽고 애틋했을 것 같아.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0639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5171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639 범장기지 떡, 5171 어쩌다 못난이 김치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3335님의 신청곡 1부 끝곡으로 듣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는데요. 윤도현 원곡 버전 대신에 김대명이 부르는 버전으로 오늘을 함께 들어보죠.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어의 들인 햇살 2부 첫 곡, 최경만의 비리 연주로 경기민요 기악 연주곡 창부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청어의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노래는 못 참고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소녀시대 멤버가 8명인가요? 그 8명의 멤버들 중에서 뭐 솔로 활동도 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흔히 말하는 센터에 있는 멤버들이 있고 누군가 센터에 있으려면 또 가장자리도 채워줘야지 그 센터가 빛나는 거잖아요. 자, 소녀시대 멤버 중에서 조금 덜 알려졌다고 해야 될까요? 두각을 덜 나타냈다고 해야 될까요? 이 멤버 세 사람이 일냈어요, 일냈어. 효연, 유리, 수영 이 세 사람이 프로젝트로 유닛을 시작했는데요. 이른바 효리수라는 팀이더라고요. 소녀시대 효리수의 노래를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그 너튜브의 쇼츠 같은 게 이 알고리즘을 탔나 봐요. 막 보여지던데 너무 재밌어요. 와,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개그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최근에 발표한 이 스키비디라는 노래는 그 웃음기와는 또 다르게 완성도 진짜 높은 노래와 춤 이런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귀에 콕콕 박히는 훅 멜로디가 아주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인데요.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2026년 제가 들었을 때는 최고의 싱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특히 후렴 부분에 스키비디 스키비디 뭐 이러면서 빼빼빼빼빼 따리랍 이게 넣어요. 따리랍 여기가 저는 굉장히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시니어 청취자분들에게는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멜로디 반복도 거의 없고 템포도 빠르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라리럽 여기 멜로디가 음가가 거의 없는 것이 예전에 김수한무 이거 있잖아요. 예, 수한무 거기랑 멜로디 똑같습니다. 자, 소녀시대 효리수의 노래 스키비디 함께 들어보죠.

0: 베레.
1: 소녀시대의 새 유닛이죠. 효리수의 노래 스키비디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은 소년의 심리상담소 문 여는 날입니다. 바로 만나보죠.

0: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가까울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관계들, 도대체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소년의 심리상담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자, 심리상담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소장님 소년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1: 네, 잘 보냈습니다.
0: 맛난 거 많이 드셨나요? 네,
1: 살 좀 많이 쪘고요. 곡 작업도 했어요. 저희 이제 가을에 신곡 내려고.
0: 오, 드디어.
1: 네.
0: 지난번에 지난 3주 전에 해야 되는데 안복진 씨가 계속 미적미적거린다.
1: 드디어 안복진 씨가 곡을 써왔습니다.
0: 이야, 드디어 움직여 네. 주셨군요.
1: 편곡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0: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사연들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누군가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0: 예.
1: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분명히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0: 오.
1: 내가 문제인 건가? 만약에 특정한 사람이랑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게 된다면
0: 네.
1: 또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오늘 방송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대가 워낙 확신에 차서 이게 맞아 이랬었어 라고 하면 네.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게
1: 그렇죠.
0: 되는데
1: 헷갈리게 되죠. 예.
0: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눈다는 거죠.
1: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통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많이
0: 가스라이팅.
1: 하잖아요.
0: 가스라이팅. 네.
1: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가스라이팅과 나르시시즘입니다.
0: 네, 가스라이팅과 나르시시즘. 요 단어

0: 정말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정확히 뭔지 오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가스라이팅 얘기부터 해볼까요?
1: 가스라이팅이란 말을 심리학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0: 예.
1: 심리학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0: 오.
1: 가스등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0: 예.
1: 그 제목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0: 아 진짜요?
1: 네, 이거를 대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대본은 판매하는 데를 못 찾았고
0: 오.
1: 영화로 제작이 돼 있더라고요.
0: 오.
1: OTT 잘 뒤져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1: 이번에 주제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0: 예.
1: 되게 오래된 영화거든요.
0: 언제적 영화예요?
1: 이게 연극은 1938년에 만들어졌는데
0: 와 거의 100년 전 연극이네요.
1: 네, 그 흑백 영화고 굉장히 오래된 걸로만 뭐 알고 있어요.
0: 그러니까
1: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데 되게 재밌어요.
0: 그렇군요.
1: 네. 이 영화 보고 나면 아 저게 가스라이팅이구나
0: 우와.
1: 이걸 이해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0: 예.
1: 잘 표현이 돼 있고요. 이 원작이 1938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그렇죠.
1: 이 시기에 작품의 배경이 된 영국에서는 가스등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0: 가스등이요?
1: 네, 가스에 불을 붙여갖고 사용하는.
0: 오.
1: 이 가스등이 파이프 한 개에서 가지를 쳐가지고 가스를 예. 공급을 받는 구조라서
0: 아.
1: 집에서 다른 데서 가스등을 켜면은 가스 압력이 낮아지니까
0: 네.
1: 원래 켜놨던 등이 밝기가 어두워진다고 해요.
0: 어, 그럼 집안에 가스관이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와.
1: 가스등이 이 영화가 영화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제목이 가스등인데
0: 우리가 지금 쓰는 가스라이팅 그 가스가 정말 가스였네요.
1: 네, 말 그대로 오, 가스였던 거죠.
0: 가스등의 가스였습니다. 자, 계속 얘기 나눠볼까요?
1: 그 영화를 보면은 이모로부터 네. 유산을 물려받은 여인과 그 유산을 노리고 결혼한 남편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남편은 아내가 현실에 대한 판단력을 잃어버리도록 조금씩 조종을 하기 시작해요.
0: 와.
1: 가장 먼저 주변에 사람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0: 예.
1: 이웃들이 놀러와도 돌려보내고 하인을 고용을 하는데 하인에게 미리 말을 해놔요. 마님은 몸이 안 좋다.
0: 야.
1: 어디가 안 좋다고도 말을 안 하고 그냥 몸이 좀 안 좋아 라고만 말을 해놓으면서 그 하인들이 마님을 볼 때 여자 네. 주인공을 볼 때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0: 와, 그래서 그 옆에는 자기만 있을 수 있고
1: 그렇죠.
0: 와, 그렇게 독점하는 거네요. 자기 아내를
1: 그 사회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스스로가 괜찮다라는 검증을 받지 못하도록 고립을 시켜버려요.
0: 예.
1: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상태를 남편으로부터만 확인을 받으니까 스스로가 미쳤다고 확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0: 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놓고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부터 하나씩 작업 들어가는 거네요. 네,
1: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밤만 되면 꼭 집을 나가요. 작업을 예. 한다고. 직업이 원래 피아니스트 음악가거든요.
0: 우와.
1: 작업을 한다고 작업실로 나가는데 남편이 나가고 나면 다른 방에서 등을 켜지도 않았는데 가스등이 어두워져요.
0: 오, 어딘가 집안의 다른 곳에서 등을 켜나 보죠.
1: 근데 킬 사람이 없거든요.
0: 뜨아!
1: 그리고 비어있는 다락방에서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0: 그 남편이 거기가 있는 건가요?
1: 결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0: 어허.
1: 그 다락방에는 원래는 이모의 유품들만을 올려놓고 문을 막아버렸거든요.
0: 예.
1: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인데 자꾸 사람 소리가 나는 거죠.
0: 와는 입장에서는 누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하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집에 오면은 불빛이 줄어든 거랑 소리가 들렸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0: 네.
1: 남편이 말을 합니다.
0: 어허.
1: 무슨 소리야. 가스등은 전혀 어두워지지 않았어. 소리도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0: 이야.
1: 이게 자꾸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공간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정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0: 예.
1: 그리고 작은 것부터 아내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0: 예.
1: 유품 어머니의 유품이라면서 브로치 같은 걸 선물을 줘요.
0: 예.
1: 그리고 주면서 당신은 물건을 잘 잃어버리잖아 라는 말을 던져놉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자마자 아내에게 준 그 브로치를 숨겨요.
0: 이야.
1: 그리고서 아내가 당황을 하잖아요.
0: 그럼
1: 되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0: 와.
1: 괜찮아. 난 화내지 않아. 당신이 아파서 그런 거야. 내가 도와줄게.
0: 진짜 나쁜 놈이네. 남편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남의 편이네요.
1: 네.
0: 괴롭히면서 동시에 내 편인 척을 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인물 캐릭터인데
1: 네.
0: 이야, 이런 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의
1: 그렇죠,
0: 방법이고 그렇죠. 태도인 네. 거네요. 네.
1: 이게 이제

0: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내는 내가 이상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기억, 판단 이런 걸 다 의심하기 시작하고 네. 점점 더 남편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1: 와우.
0: 그렇게 결국엔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하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려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가스등이 불빛이 줄어드는데 네. 저 불빛은 줄어들지 않았어. 내가 잘못 본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소리가 들려도 이건 내 상상이야. 내가 미쳐서 그래. 라고 본인의 문제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렇게 남편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아내의 기억력, 판단력, 감정, 현실 인식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게 원작 속에서 보여지는 원조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듣다 보니까 고도의 심리전 수준인데요. 네. 이러한 행동이 가스라이팅 가해자, 그러니까 뭐 영화 속에서는 남편 입장에서 네. 남편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걸까요?
0: 영화 속에서 남편은 굉장히 의식을 하고 해요.
1: 근데
0: 실생활에서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1: 있을 것 같아요.
0: 성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1: 그러니까요.
0: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상황극 하나를 준비해봤거든요.
1: 네.
0: 자, 이제 수진과 민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수진 역할을 한디가 해주시면 됩니다.
1: 그럴까요? 네.
0: 수진은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민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매력을 느낀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고요. 초반에 민호는 연락도 자주 했고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영화도 잘 기억했습니다. 연애 초기는 너무너무 좋았죠.
1: 노는 연애가 그렇죠. 네.
0: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 아 그래요?
0: 자, 수진,
1: 자, 제가 수진입니다. 네. 아, 그 사람하고 왜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거야?
0: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원래 그렇게 사람 못 믿어? 알았어. 연락 안 하면 되지?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납니다.
1: 또 그 사람하고 연락하는 거야? 연락 안 한다며.
0: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너 기억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1: 와, 나쁜 놈이네 진짜. 야, 몇 살 줘야지.
0: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1: 우와.
0: 사람들이 왜 너랑 오래 못 지내는지 알겠다.
1: 이야, 이 한 줄 진짜 대박이다. 아, 나한테 왜 그래, 수진이 여자는?
0: 내가 의심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1: 내가 의심했다고?
0: 네, 이렇게 싸우다가 마지막은 늘 이렇게 끝납니다.
1: 어떡해요?
0: 어이구, 알았어. 내가 아니면 누가 널 이해해 주겠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화 풀어.
1: 와.
0: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싸우고 나면 늘 수진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1: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미안해.
0: 수진도 이런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주변에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도 그럴 때마다 민호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네 친구들은 우리 관계를 잘 몰라. 야, 걔네 말 듣다 보면 우리 관계 다 망가진다.
1: 우와.
0: 걔네보다 너를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나야.
1: 야, 이런 커플 있을 것 같아요.
0: 있죠.
1: 네,
0: 있습니다.
1: 친구들하고 맞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 연인인 그 사람 말만 듣게 되는 거. 아주 이게 조금씩 진행되니까 본인은 알아채기가 어렵겠어요.
0: 그렇죠. 이게 한 번에 확 진행되거나 뭐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반복되면서 서서히 익숙해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1: 그리고 이제 어떤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걸 해도 이미 굉장히 사랑하는 가까운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이니까
0: 네.
1: 좀 아닌 듯 싶어도 믿어주게 되고 그렇잖아요.
0: 그렇죠. 이게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야, 우리 주변의 관계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턱대고 의심하는 건 안 되겠지만서도
0: 그럼요.
1: 말이죠.
0: 네.
1: 자, 우리 관계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싶을 때 주변에 얘기해 보거나 상담 받아 보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추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죠. 네.
0: 박미경의 2부의 경고 준비했는데요.
1: 예.
0: 가사 생각해 보면 가스라이팅 초반 연애 상황을 잘 보여주는 가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제발 이 노래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경고 말고 절규하시길 바랍니다.
1: 아,
0: 경고로 넘어가면은 결국에 힘들어지는 건 본인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자, 박미경의 노래 2부의 경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박미경의 노래 2부의 경고 듣고 왔는데요. 가사 속에서는 그냥 떠나버릴 거야 경고하는데 네. 절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1: 맞습니다.
0: 아하, 저도 문득 그 본 거 생각나는데 유튜브에서 네. 심리학 박사 김경일 교수님 네네.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그냥 딱 잘라야 된다고 네. 관계를.
1: 잘라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자, 뭔 얘기냐.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오늘 코너에서는 가스라이팅과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죠. 두 개가 연관이 있나요?
1: 그건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0: 그러면 앞서서 가스라이팅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나르시시즘 얘기를 해보겠네요.
1: 네. 보통 요즘 줄여갖고 나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0: 나르.
1: 네, 나르라는 네. 표현을 쓰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0: 예.
1: 나르시시즘이란 용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가 물속에 미친 자신을 사랑하게 돼서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 자리에 수선화가 피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용어인데요.
0: 예.
1: 나르시시즘도 병적으로 가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임상적인 진단이 나와요.
0: 예.
1: 그 정도까지

0: 가는 분들은 드물겠죠. 바꿔 말하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기 애를 갖고 있고
1: 네.
0: 지나치거나 너무 적으면 문제지만 보통은 괜찮은 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1: 자기 애가 있어야죠.
0: 예, 네. 건강은 자존감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거든요.
1: 그러니까요. 거울 보면서 아, 너 오늘 좀 괜찮은데 한마디씩 하잖아.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0: 남자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1: 아침에 이렇게 북돋아주는 예. 여성들도 하겠죠.
0: 뭐 비율이 남자가 훨씬 거울아, 높다고 거울아. 하더라고요.
1: 세상에선 누가 제일. 근데 네. 이런 게 나르시시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0: 네. 그 정도는 뭐 괜찮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이게 지나칠 때 문제인데 자기애가 지나치면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1: 오.
0: 자신이 원하는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 타인에게 평가를 받을 때 특히 지적받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1: 아, 칭찬에는 활짝 열려 있는데 지적에는 문이 꽉 닫히는 거네요.
0: 네.
1: 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을 하죠?
0: 상황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1: 네.
0: 회사에 나르 팀장이 새로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 김나르 팀장님.
0: 네, 김나르 네. 팀장님 맞습니다. 말도 잘하고 자신감도 있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능력도 있어서 처음에는 직원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1: 오.
0: 그런데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번 한지가 해주시겠어요?
1: 제가 김나루입니다. 네. 아, 내가 예전에 땡땡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 말이야. 그리고 있잖아. 내가 함께하는 팀은 늘 실적이 좋았어.
0: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처음에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1: 그러게요.
0: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1: 오.
0: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다.
1: 컵봐. 내가 잡아준 방향대로 하니까 잘 되잖아.
0: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1: 이거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었잖아. 이 직원들이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놨어.
0: 또 부하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면
1: 그때 내 생각이 바로 그거야.
0: 아, 연기를 너무 잘하시네요.
1: 그러니까요. 짝짝 붙네요.
0: 네.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면
1: 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잘 몰라.
0: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1: 다들 떠오르시는 얼굴이 다들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모습 하나만 보고 저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좀 위험하겠죠.
0: 그렇죠. 그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뭐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좀 나르가 아닌가. 의심은 해볼 수도 있겠죠.
1: 네. 잘 되면 내 덕.
0: 그렇죠.
1: 안 되면 남탓. 이게 한 줄 설명이 되겠네요.
0: 네.
1: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돌아와서 아마도 가스라이팅과 나르시시스트 연결시켜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거 들을까요?
0: 나르 하면은 딱 두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1: 네.
0: 먼저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곡은 코너 끝날 때 마지막 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1: 좋습니다. 네,
0: 정답 한번 보내주시면은 맞춰주신 분들께 소정의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하, 네. 칭찬해서 끝이네요.
0: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권한이 없거든요.
1: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의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0: 21의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회사 분들은 약간 이런 네. 발성으로 노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1: 그러게요.
0: 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심리상담자이자 좋아서 하는 밴드 소년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스라이팅 얘기도 했고 나르시시스트 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 얘기를 이제 해야겠죠?
1: 네.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르는 가스라이팅을 한다. 나르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0: 예.
1: 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봤고요.
0: 네. 그러면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을 하려면
1: 그렇죠.
0: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해야 된다.
1: 그걸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면 가스라이팅이 돼버리는 거죠.
0: 우와.
1: 내 탓이 돼버리니까.
0: 그렇군요.
1: 그러면 정말 나르와 가스라이팅은 관계가 있는 것인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거든요.
0: 예.
1: 모든 나르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스라이팅을 하기에 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오, 나르시시즘하고 가스라이팅이 이퀄은 아니지만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1: 네.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과 자신이 정해둔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이때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마음이 많이 불편하겠죠.
0: 이야, 마음이 그럴 수 있지가 안 되는
1: 안 됩니다.
0: 거네요.
1: 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야.
0: 이야.
1: 내가 잘못 말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0: 음흠.
1: 또 내가 화낸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먼저 자극하니까 반응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0: 진짜 다 남 탓이네요.
1: 네.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이런 반응들로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합니다.
0: 이야, 자기 잘못을 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하는 거 이건 좀 싫은데요, 왠지.
1: 그렇죠, 기분이 예. 안 좋죠. 근데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은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0: 예.
1: 자꾸 상대방 책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0: 오.
1: 내가 문제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0: 네.
1: 결국에 이거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점점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0: 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요거를 좀 눈치를 채.

0: 해야 될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라이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인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0: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니까요.
1: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작은 것들의 반복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정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는지 자꾸 확인을 하고 있다거나
0: 예.
1: 예전보다 뭔가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거나 또 상대방에게 말을 하기 전에 고민을 해요.
0: 어떤 거요?
1: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하면서 상대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0: 예.
1: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상태에 대해서 주변인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변명해주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예전보다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 기분이라면
0: 네.
1: 그 관계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앞서서 가스라이팅 당했을 때 이러저러한 말이 상대방과 오가고 맨 마지막 결국은 아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미안해라는 네. 말을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실제로 누군가와 계속 내가 예민했던 것 같아 미안해 이런 것과 그 사람을 눈치를 본다든가
1: 네.
0: 이런 일들이 나한테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1: 네.
0: 자,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첫 번째로 상대방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0: 예.
1: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관계가 좀 왜곡이 된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0: 예.
1: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0: 우와. 네. 그 논리가 있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나르시시스트들의. 네.
1: 그래서 내가 논쟁을 하려고 했다가 지면은 그 상태만 더 공고해져요. 도움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0: 예.
1: 관계를 외부하고 연결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0: 오, 그러니까 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외부와 나의 생각 공유 같은 것들을 다 차단해 놓으니까
1: 네.
0: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내 그걸 말만 좀 허물어야겠네요.
1: 네, 내 말만 들어를 자꾸 해버리니까 그
0: 그러니까.
1: 사람 얘기만 듣게 되는데 가족이나 친구, 오래된 동료 같은 나를 오래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0: 예.
1: 이미 끊겼다면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0: 그래야겠네요.
1: 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객관성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0: 예.
1: 그리고 가스라이팅 관계를 또 내가 당하고 있구나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갑자기 잘해주는 등 태도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0: 야, 아니 되게 기민하다.
1: 그렇죠.
0: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도. 네.
1: 그 사람을 상대방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상처를 받는다고 느껴버리기 때문에
0: 예.
1: 그걸 안 당하려고 갑자기 잘해줘요.
0: 우와, 네. 순발력 좋네요.
1: 네. 그럴 때 요 변화를 믿으시면 됩니다.
0: 아,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냥 믿질 않는 게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화된 행동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죠.
0: 아하.
1: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고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0: 네.
1: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하시라는
0: 싹둑
1: 네,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중요한 거 이런 관계 속에서 가끔가다 폭력이나 협박, 스토킹 같은 문제가 껴있을 때가 있어요.
0: 오.
1: 그렇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빠져나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듣고 나니까 가스라이팅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내가 나를 못
1: 네.
0: 믿게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믿고 또
1: 네.
0: 나와 정말 친한 사람들, 가족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겠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1: 네.
0: 가스라이팅을 하고 당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1: 생각해보면 되게 권위적인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좀 그렇게 대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러니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1: 그렇죠.
0: 이런 말도 네. 뭐 약간 그런 가스라이팅의 전제가
1: 그렇죠.
0: 될 수 있는 말일 수 있겠네요.
1: 어릴 때 넌 틀렸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거가 또 큰 의미에서는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생각도
0: 네.
1: 듭니다.
0: 맞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곡 아까 퀴즈처럼 남겨두셨는데요.
1: 네.
0: 어떤 노래예요?
1: 원더걸스의 소핫입니다.
0: 소핫?
1: 네.
0: 아, 내가 제일 잘 나가와 결이 같다는 거죠?
1: 그렇죠. 네.
0: 좋습니다. 자, 원더걸스의 소핫 들으면서 소년의 심리상담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 네.
0: 수고 많으셨고요. 3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원더걸스의 So Hot 듣고 왔습니다. 원더걸스도 진짜 한때 대단했었는데 앞서 2NE1 노래도 듣고 최근에 소녀시대의 이야기도 오늘 2부에서 나누게 됐는데요. 이런 추억의 걸그룹들도 활동 좀 많이 하기를 기대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핑클 활동 완전체 모습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어떤 모습이고 어떤 노래들을 우리에게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이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이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아,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데 뭐 우리야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발포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해가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현 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래 대금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인학단이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 놓으신 거 그 한성주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 채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십시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9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만나볼 수 있는 공연 3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와 음악으로 아침 시간을 채워줄 무대들인데요. 먼저 국립국악원에서 열리는 다담입니다. 9월 이야기 손님으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함께하는데요. 이번 다담에선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듣고 지나쳤던 이야기들에 물리학의 시선을 더해봅니다. 추석을 앞두고 달을 바라보면서 쟁반같이 둥근 달엔 정말 토끼가 살고 있을까? 어릴 때 한 번쯤 품어봤던 질문처럼 조금은 엉뚱하지만 알고 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어 국립민속국악원의 다담에선 영화감독 황윤을 이야기 손님으로 만납니다. 이번 무대에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영화감독 황윤의 시선으로 들어봅니다. 여기에 우리 전통예술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어우러질지 기대해보셔도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대전국악방송과 대전시립연주원국악원의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여섯 번째 무대입니다. 가야금과 검은고, 아쟁으로 구성된 청년국악현악 트리오, 국악그룹 트리거가 함께하는데요. 트리거만의 참신한 음악 실험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9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 가을 아침을 조금 특별하게 열어줄 세 편의 공연과 함께하세요. 대구 시립국악단 특별기획 영화 아리랑 개봉 100주년 기념음악회가 10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익숙한 본조 아리랑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바로 1926년 나웅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죠. 이를 기념해 대구시립국악단이 특별한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악관현악 아리랑을 시작으로 본조 아리랑과 들꽃 아리랑이 무대에 오르고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아리랑도 이어집니다. 대구 아리랑과 상주 아리랑, 영천 아리랑 등을 통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선율과 정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 가야금 협주곡 아리진도에선 이해랑과 이사랑의 연주를 만나볼 수 있고요. 장세남 연주자 이영훈은 장세남 협주곡 용강 기나리 열풍으로 독특하고 힘찬 악기 소리를 들려줍니다. 민요 무대에선 박수관과 전은석, 오은비, 김단희 등이 함께하고 여기에 소프라노 김은주와 대구 시립 합창단까지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로 아리랑을 들려줄 예정인데요. 마지막엔 군이 대구 아리랑에 이어 국악관현악과 합창 아리랑으로 공연을 마무리합니다. 100년의 시간을 지나 지금도 계속 불리고 있는 우리 노래 아리랑. 10월 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 아리랑이 가진 다양한 색깔과 우리 음악의 깊은 울림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멋과 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찾아옵니다. 10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춘천시립국악단 제10회 정기공연 특별공연 춘천풍류인데요. 이번 공연은 춘천시립국악단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춘천과 강원의 이야기를 우리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먼저 안사람 의병 아리랑을 비롯해 강원도의 대표 민요인 강원 아리랑, 춘천의 뗏목꾼들이 부르던 노래에서 비롯된 소양강 뗏목 아리랑을 들려주고요. 여기에 춘천 지역의 노동요인 춘천 목화따는 소리와 장터에서 불리던 강원도 장타령까지 더해져 춘천과 강원의 다양한 소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음악적 색깔을 가진 두 국악단이 하나의 무대에서 만나 춘천의 멋과 강원의 흥을 만들어내

0: 는 춘천풍류. 10월 2일 금요일 저녁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춘천풍류와 함께 가을밤 우리 음악의 멋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9월의 저물역, 이제 명절 연휴도 마쳤고요.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아마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계획들 한 알음 있으셨을 겁니다. 가족들과의 만남, 충분한 휴식, 여행, 밀린 일 하기 등 계획도 다양하셨겠죠. 모두들 계획한 바대로 잘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1년 중에 몇 번 찾아오는 명절 연휴도 마치 24절기 중 춘분이나 추분, 동지나 하지처럼 우리 생활의 하나의 분기점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 연휴도 여러분에게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으로 해령 서일화지곡 들려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